0: 연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의 삶에 명쾌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포항성결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이런 소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3040을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저는 전공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역자도 아닌 어떤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한 평신도가 평생에 걸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씨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결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작은 교회에서 32년 목회하셨습니다. 엄청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보니까 제가 교회의 모든 것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6학년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 전 바로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요. 뭐 찬양인도, 성가대, 뭐 하여튼 맡은 거 다 해야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 저녁 예배가 7시입니다. 밤 예배 주일 밤 7시에 있는데 아침은 일찍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일에도 새벽 기도합니다.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주일학교 교사는 새벽 기도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시 새벽 기도면 4시부터 나가서 기도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겨울이면 저는 새벽 기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난로를 피워놔야 됩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나무로 난로를 피고 기도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3시에 초등학생이 난로 피러 겨울에 나가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나뭇바닥이니까 삐그덕삐그덕 거리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딱 키면 이 켜진 소리, 탱 소리 나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난로를 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이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무서워? 그럼 귀신 나온다 그러면 아니 성전에서 귀신이 나오냐고 또 혼나니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월요일이 제일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니까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무서워서 아버지께 한 말씀도 못 드리다가 저도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쯤 고등학교 때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월요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 뭐 0.1초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주일 성수를 더 똑바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는 월요일에 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을 했다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 사춘기 아시죠? 포항중앙침례교회 이렇게 리액션 좋더라고요. 사춘기 아시죠? 사춘기란 무엇입니까? 왜 반항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로 인식이 될까요? 사춘기는 맞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 진격의 거인처럼 진격하고 계신데 사춘기는 인생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지는 사춘기가 아니에요. 왜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집이 최고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잘 못되고 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힘든 생활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신앙의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춘기가 오게 되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맞기는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신앙의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했던 저의 유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욥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이 욥기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아니, 친구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너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너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너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의 항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교만한 것만 봐도 너는 잘못을 했다. 라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디 나쁜 놈이 못되냐? 니네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주위를 봐라. 나쁜 놈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지? 그래도 결국 그의 자손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래봤자 어차피 잘못한 놈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3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악인이 너무 형통해서. 그럼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악인은 그 죽는 순간에는 뭔가 힘들 것이다. 그 죽는 순간만큼은 뭔가 힘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죽을 때도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살이 올라가서 눈이 두툼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가 시편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안 할 수도 없죠. 근데 전심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깨름직한 이게 맞나 싶은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뭔가 애매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040 이 귀한 자리 너무 부담되는 자리인데 어떤 메시지를 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세미나의 이 전체 3040의 주제를 말씀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로님이 본인이 정하는 게 전체 주제래요. 그래서 너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제가 뭐라고 저한테 전체 주제를 정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아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구나. 이 내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신앙의 사춘기. 제 신앙의 사춘기가 몇 살 때 왔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지금 상당히 철이 든 것처럼 보이세요? 아, 성숙해 보이세요? 제 신앙의 사춘기는 중학교 때 왔습니다. 그 중학교 때 제가 어느 순간 무엇을 봤냐 하면 우리 집에 오셨던 우리 같은 성결교단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정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애가 귀여우니까 용돈을 주려고 하셨는데 지갑에 만 원짜리가 두둑한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지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저에게 신앙의 사춘기가 확 시작됐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저 만 원짜리 한 장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거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거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했던 고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외치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름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 믿는 자들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안 믿는 자들과 이렇게 다르다. 너희는 이렇지 않지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지적을 합니다. 네가 지금 그런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고 네가 지금 그런 것은 기도생활 열심히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생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라고 끊임없이 다름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까? 같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한히 유한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한테 한 달에 만 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 달에 만 원으로 사십시오 라고 최태원 회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목사님 아들 모뉴 언니 와 있는데 뭐 세 살짜리한테는 감사합니다 하고 살겠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한 달을 만 원으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무한히 유한에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곱하기 10의 10승배 정도 되는 어려움입니다. 무한히 유한에 들어와서 유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한과 한계에 스스로를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조차 무한히 유한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와 제한 속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죠? 이게 제가 한국 교육의 문제 같아요. 뭐냐면 너무 쉬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대답할 걸 알고 함정을 냈으니까 이거라고 대답할 건데 요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시 요렇게 해서 요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 안 죽게 하면 되죠. 너무 쉽게 안 죽게 하면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안 죽거나 부활하거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진짜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게 더 영광스럽습니까? 당연히 부활입니다. 안 죽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죽기 하루 전이니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금도끼 은도끼처럼 어, 얘 착하네? 그래, 그럼 다음에 죽어라 하고 안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영광도 담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그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담기까지 그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어디에 이른다고요? 온전함에 이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긴 함정 없어요.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그걸 대입해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른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는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이때의 고난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제가 우리 셀모임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무슨 관계죠? 또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는 뭐 혈연, 뭐 조그만 목소리로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가장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원수, 왼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 있게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부모와 자식은 왼수 관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죠? 저도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왔습니다. 왜요? 원수가 배고프대요. 채처가 밥 차려줬어요. 원수가 목마르대요. 마실 거 줬어요. 간식까지 챙겨주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아, 기가 막힙니다. 원수 머리에 숯불도 피워놓고 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아빠 오후에 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벌써 열이 받더라고요. 머리에 숯불도 피우고 말씀 그대로 다 하고 왔습니다. 가족은 영원한 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40 후반대로 가거나 50 가시면 부모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약해지시는 부모님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아, 나는 진짜 돈 원 없이 써봤다. 이제 돈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실 수 있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리 못된 거, 돈 많으면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있다고 해도 우리 그 다음 말에 붙는 말은 뭐죠? 한번 있어는 봤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잖아요. 또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청년의 때는 모릅니다. 청년의 때는 뭐 저 신발 쪼리 신고 울릉도 성인봉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땐 등산화가 왜 필요하지? 그냥 쪼리 신어도 아무 상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등산화 아니고 그냥 운동화만 신어도 막 발이 불편하고 그래요.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가족이 우리를 묶고 있고 물질이 우리를 묶고 있고 건강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은밀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 있으십니까? 죄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몸부림치죠.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기게 좀 해달라고, 이길 힘을 주던지 죄를 없게 해주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우리를 시궁창에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느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이것들만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런 게 아닙니다. 11조 진짜 저한테도 한 천억 줘보세요. 100억 11조 왜 못 드리겠습니까? 11조 10만 원 하고 나면 9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이 상황에 저를 두시고 11조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내용들, 어떤 내용들요? 우리를 묶고 있는, 지금 우리를 묶고 있어서 이것만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놀랍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두 번째 뭘로 시험하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 뭘로 시험하죠? 한 번만 나하고 이렇게 친구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저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면 달라야죠.
사람들과 달라야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죠. 한계와 제한이 없어야죠. 그러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건 네가 해라. 그건 네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건 네 나라의 법칙이다. 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한계와 제한이 없어야지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이 모든 한계와 제한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얽매고 있고 나를 마지막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죽음까지도 싸매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내 나라는 순종함으로 일한다. 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다름으로 증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으면서 너는 왜 그래?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다름이 아니라 같음입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한계와 제한 속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한계와 제한,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없었으면 좋겠죠. 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영원히 가져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서 이렇게 깔아놨는데 네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한계와 제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의 위협,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솔직한 대답이십니다.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다시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 계십니까? 뒤에 한 번. 테니스, 사공만 돼도 힘들어서 못 치나요? 아직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 치시는 분 계시죠? 테니스 칠 때 제일 성가신 게 뭡니까? 네트예요. 익숙하지 않을 때 걸리잖아요. 치면 걸리고 치면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죠? 네트 없애면 돼요. 테니스 칠 네트 없앱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라인이 있어요. 아웃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라인 지웁시다. 그러고 테니스 치는 거예요. 그 봉숭아 학당이죠. 누가 멀리 치다 퍽 치고 달려가서 주워와서 또 치고,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테니스가 재밌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네트가 있고 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분 계십니까? 네, 골프 칠 때 저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홀에다가 넣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렵죠? 홀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홀을 없애고 치죠. 경치도 좋으니까 대충 돌아다닙시다. 그럼 뻥뻥 치면서 오후까지 돌아다니다가 점심 먹고 와요. 그럼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무 재미 없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장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뭡니까? 아픈 사랑을 해보신 거예요. 아픈 사랑을 해보시니까 바로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눈물의 씨앗이라는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네트 없고 금 없고 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만이 성경이 말하는 그 고급스러운 추상명사의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없으면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잘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한계와 제한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급한 것들을 내용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뭐하고 뭐가 대비되고 있죠? 술과 성령 충만이 대비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급이 맞아야지. 레벨이 안 맞잖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급이 맞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뭐가 오면 맞을 것 같으세요? 성실해라. 더 노력해라. 충성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그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 잔은 괜찮은데 취할 때까지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Wasting.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낭비하냐? 술 취합니다. 술 취하면 뭐 된다고 그러죠? 필름 끊깁니다. 끊기는 그 순간만은 내 현실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실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기쁘거나 엄청 힘들거나. 그렇잖아요. 엄청 기쁘거나 엄청 힘들면 술 취해서 필름이 끊깁니다. 이게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그곳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휴, 다행이다. 아멘. 아홉 개의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자폭해서 필름 끊기지 말고 너희를 묶고 있는 한계와 제한 속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뻐도 술 취해서 필름 끊기는 것처럼 현실로부터 유리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보면 이제 그 단어들이 가지는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죠?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도 우리 그 주일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아무리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기뻐도 내가 일어나야 될 순간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거기 있지 마 하면 떠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 거기 있어 하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실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가슴이 뜨거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맞습니다. 영어 원문은 love is long suffering입니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은 예외입니다. 대다수의 집들이 가지고 있는 C월드 어떠세요? C월드 시집 시부모님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아, 남들한테도 하는데 시부모님한테 왜 못해?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죠? 차라리 남이면 해. 그게 보통 가지고 있는 대답입니다. 차라리 남이면 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 완벽함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계속 괴롭혀. 사실 마음속으로 조금 미워하는 마음 가졌는데 내가 왜 그럴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시부모님한테 쌍욕 안 하면 사랑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 이겁니다. 그만두고 수 있을 때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힘들게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둘 수 없으면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게 하는 그것도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둘 수 있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누가 가장 재밌게 하죠? 조기축구 아저씨들. 금요일 저녁부터 잠을 설레요.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공차고 사우나하고 해장국 먹고 너무 행복하죠. 손흥민 축구 행복하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행복해요. 서장훈 아시죠?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농구가 즐거웠었던 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농구와 끈을 묶으면서 그랬대. 오늘도 또 농구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걸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농구 엄청 재밌어요. 대학생들. 왜요? 하다가 힘들면 밥 먹으러 가자. 끝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끝낼 수 있을 때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 힘든 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자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수련회 있고 공부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공부하고 싶어. 수련회 안 갈래. 그러면 수련회 보내야 돼. 왜죠? 얘는 지금 공부가 쉬운 거예요. 공부가 쉬우니까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나마나 뻔합니다. 에어팟 꽂고 책상에는 12시간 앉아있는데 실 공부 시간은 30분. 너무 쉽죠? 공부한다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더 쉬운 공부하겠다. 그런 애는 수련회 보내야 돼. 근데 이러는 거야. 엄마 나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게. 그런 애는 공부시키세요. 얘는 공부가 쉽고 수련회가 재밌는. 그럼 수련회 가서 잘하겠냐?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지도 않고 이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죄를 안 지을 아무 흠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그 길을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지금 묶고 있는 모든 한계와 제한 어떤 것도 너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내가 그랬다. 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담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다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구원은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홍해, 즉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탈출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애굽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뭐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훨씬 훨씬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더 크냐? 이렇게 더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우리를 묶고 있는 한계와 제한과 고난과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니체도 했습니다. 니체는 더 멋있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한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뭐 그럴 정도로 멋있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그것과 우리가 앞에 나눴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게 했다는 그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젊어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만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고 하는 이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 됐네요. 저는 나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강함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강함입니까? 무엇을 위한 강함입니까? 그가 강해서 실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왜 강해지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죠? 얘를 이기면 되니까. 세상에서 얘를 이기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채소가게가 있어요. 너무 잘 됐어. 근데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서 좀 불친절했어요. 가면은 아이씨 누가 카드 받아 이런 데서 막 혼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 막 이랬던 가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채소가게가 하나 또 생겼어요. 어느 순간 이분이 친절해져요. 이 가게 잘 되라고 생겼습니까? 아니죠. 이 가게의 목적은 뭡니까? 이 가게보다 장사 잘 되는 거예요. 두 가게가 경쟁하다 보니까 채소값이 싸졌어요. 우린 좋죠. 그런데 한 군데가 또 생겼어요. 둘이 왼수였는데 친구가 돼. 왜요? 일단 여기를 죽여야 되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폭력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정의의 실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영광은 세상이 만들어낸 영광과는 너무너무 다른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영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영광입니다. 상상이 돼서 잘 보세요.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서는? 여긴 함정 없습니다.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사자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자도 지금 집에 열흘 동안 못 먹고 있던 애기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선입니까? 그럼 사자를 살리면 양이 죽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저쪽에서 엄마 양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약한 자를 없애거나 나쁜 놈을 없애거나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하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논다. 거기에 너도 같이 뛰논다. 사막이 너희를 사막에서 건네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샘이 넘쳐 흘러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생수 안 먹고 여기 와서 먹는다. 사막이 꽃동산 돼서 일산의 꽃방나무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 사막에 모든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한계와 제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물어보겠습니다.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진짜 승리예요? 그러면 왜 다 십자가 싫어하세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패배입니다. 그러한 패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 너 나 구원해라 라면서 옆구리를 찌르고 침 뱉고 그럼 나 맞춰봐라 뺨 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는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렇잖아요. 이 둘을 묶은 거예요. 이 세상은

환희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고 저주는 저주고 패배면 패배다. 이 극한으로 몰고 가면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냐? 너는 네 일 해라. 박수 칠게. 응원할게.

0: 오늘 녹음 편집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사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2부 시간에서도요, 강의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1: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말씀처럼 살았던 창세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벌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는 요셉이 형들을 향한 복수가 아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상을 초월한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하면서 복수를 해도 무방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듯한 용서와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선으로 용서하심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인 내가 복수의 주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갚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더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알아가다 보면서 내 생활의 모습이 율법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미시팟팀, 율법은 어차피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꼭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태도인지, 어차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과 같은 미시팟임을 출애굽 이후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율법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쩨다카, 의와 헤세드, 긍휼을 실천하는 길로 제시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미시파트, 정의는 쩨다카입니다. 이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서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평화, 즉 샬롬을 회복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가 된다면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 또한 제다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0: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라는 형식, 법조문을 넘어서는 것, 그 속에 본래의 정신과 목적인 사랑과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 사랑의 용서도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로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의를 얻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율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시파팀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미시파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고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파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사랑이 들어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요, 남미 워십 찬양 새롭게 하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교회연합 3040 세미나,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지난 5월 25일 한동대학교 효암세플 별관에서 있었던 이 세미나 실황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사에는 한동대학교 교수 이정민 교수님입니다. 강의 이어갑니다.
1: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심입니다.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거 없애주면 안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으려는 안심, 평안, 형통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는 안심과 평안과 형통은 영광의 찬송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안심과 나의 평안과 나의 형통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자수성가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걸 어떻게 가졌는데, 이걸 건드려 하는 자리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광의 찬송의 자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놀라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을 낳고, 저주가 영광을 낳고, 금국의 패배가 궁극의 승리를 낳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노래로.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안심, 평안, 형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합창을 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악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너와 함께 영광의 찬송의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 형통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안심을 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왜 믿죠? 하나님 저에게 안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들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한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안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안 하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아, 그저 1년에 해외여행 한두 번 정도 가고 애들 그냥 떡하니 웬만한 직장 들어가서 나한테 용돈 두 명이면 50씩 50씩 보내주고 지들 신앙생활 잘하고 나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보험 든든하고, 이 정도만 되면 제가 남는 시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얼마나 하나님 더잘 섬길 수 있는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 비성경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바요나심으라.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을 했냐? 너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칭찬받았습니다. 업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시죠?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온갖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 일이 절대로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죠? 드라마로 보면 음악 딱 나오면서 그래, 다른 베드로, 드로야, 너는 그럴 줄 알았다, 드로야 라고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했던 말은 다르게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잘한 사람은 다 복주고 잘못한 놈들만 벌주면 되죠. 잘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축복하고 잘 못 믿는 놈들은 다 지옥불에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서 만들려는 영광은 그 영광과 같지 않다. 나는 너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 내가 만들려는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싫은 사람, 독사, 독사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는 그 영광에는. 왜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 여러분은 다 어린이일 거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독사 같은 사람도 내가 반드시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 그를 담아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들어봤자 말씀은 말씀이고 그거잖아요. 예습자라고 복습자라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전국 수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거는 좋은 말이고 그렇다 치고 내 현실은 저가 말하는 그 신앙에 담기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고백,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잠깐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모두가 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이 고백이 되려면, 그리고 신앙의 전통이 되려면 무수히 많은 예외의 공격을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을 때 이렇진 않던데요 하는 공격, 이건 아니던데요 하는 공격, 이건 아니던데 하는 그 모든 공격을 다 담아낼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에는 누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욥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기에 뭔가 좀 깨어. 그럼 내 상황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내용에 너를 담아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찬송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흩어져서 바보짓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넓어진다니까요. 우리끼리 여기 다 모여서 고민하기도 싫고 걱정하기도 싫고 염려하기도 싫으니까 네트 없이 금 없이 뻥뻥 치면서 하나님 진짜 좋고 선하시고 정말로 안심되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깊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보짓하고 못난 짓하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담아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내용에 우리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 그래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 속 시원하게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앞에서 저런 애가 나와가지고 3040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통찰력이 있는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이 분명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6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문의 답이 되십니까? 아니 된다 안 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문, 나를 묻고 있는 한계와 제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만 안 된 게 아니에요. 욥도 안 됐어요. 욥이 똑같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 악어 이빨이 몇 개인 줄 알아? 까마귀가 어떻게 새끼 낳는 줄 알아? 말 근육이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아?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어떻게 낳는 줄 알아? 내가 밤마다 하늘에 이부자리를 펴고 아침이면 그 이부자리를 어떻게 걷는지 알아? 알면 대답해봐 라고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욥의 반응도 더 웃겨요. 아 무슨 그런 소리십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죠 라고 할 것 같은데 주여 전에는 제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는 말씀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순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쓰냐? 마치 뭐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책같이 쓰는 거. 우리 문제가 있죠. 그렇지 여기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여기네 라고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 날짜, 소원에 대한 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가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집념이 무엇인지가 계시입니다. 절대로 정보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 요즘은 사전 잘 안 보지만 저희 3040은 다 사전 세대잖아요. 어떤 사전 보셨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동화 프라임. 그렇죠? 또 어떤 사전? 에센스. 나온 에센스는 문법도 좀 있고 좋죠. 형식도 나오고. 또 있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사전이 미리엄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전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뜻을 가진 첫 번째 단어. 보통 A 그러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A인데 A는 뜻이 없잖아요. 관사지. A잖아요. 그러면 뜻을 가진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Aardvark예요. Aardvark. A-A-R-D-V-A-R-K. 이게 사전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땅돼지. 맨 마지막 단어는 뭔지 아세요? 사전에 맨 마지막 단어. Ziziva. Z-Y-Z-Z-Y-V-A. Ziziva. Ziziva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아메리카 비구미. 그 사이에 단어가 약 47만 개 정도 있대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프리카 땅돼지와 남아메리카 비구니까지를 다 봤을 때 그 사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전을 쓴 책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집념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정보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보를.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어떻게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분의 집념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집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이미 깨졌어요. 왜죠? 잠깐 올라갔더니 금으로 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 다 하고 있어서 열받아서 깼어요. 그럴 때 다시 그의 계명을 주시고 바위 뒤에
모세를 숨기시고 구름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그가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깨봐. 세 번째 판 준다. 또 깨봐. 열한 번째 판 준다. 또 깨봐. 백 번째 판 준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는 여호와의 집념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고,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지 않고 성품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두렵잖아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승질이 개 같은지 착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능력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뭘로 설명하죠? 인격과 성품으로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래 참고 인자와 긍휼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자신을 인격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념을 성경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식을 가지고 영어 알파벳 배우는 것처럼 써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E는 MC제곱. 이 공개는 아시죠? 무슨 식이죠? E는 MC의 여기 제곱. 무엇입니까? 이 공개 없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죠?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E는 MC제곱이라는 놀라운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g의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하나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는 그 내용이 E는 MC제곱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 영어 공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 E. E의 1승. E. 그리고 이 E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면 여기 E 있네. E. 이게 E야. E는 MC제곱에서 보였지? 배웠지? 이게 E야? 라고 써먹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E는 MC제곱의 E는 여기 있는 E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쓰냐? 그렇게 씁니다. 기쁨, 감사, 복, 축복, 사랑, 뭐 화평, 평안, 평강, 그것을 단어를 가져다가 이거 봐. 이게 평강이야. 그 평강. 예수 잘 믿으니까 어때? 복 받지?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화 받지?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성경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는 E는 MC제곱의 E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다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집념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여호와다. 어쩌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잠도 안 잔다. 좀 주무시라고. 나는 피곤하지도 않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네 한계와 제한과 네 상황이 아무것도 못하게 놔둘 것 같냐? 아 그러면 저한테 차라리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는 안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뭐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 갔다 와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갔더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하죠? 근데 내가 본 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그 얘기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거 말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한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니 본 거 얘기해달라 했더니 그건 얘기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감옥에 있었더니 아니 셋째 하늘도 보고 온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 있더니 간수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 최고야. 너도 올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념을, 그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한 것이 성경입니다. 절대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정보 찾으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 얻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에 우리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보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으로 다가오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명과학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하는 말에 별로 좀 권위가 없어 보여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3040을 깊이 연구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집념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생명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집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 보시죠. 여기 저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실험실 사람들인데 요 코끼리로 사진을 찍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코가 낮아. 쟤는 한 번에 쏙쏙 껴지는데 안 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 빠지고 그래서 좀 굴욕이긴 하지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여기 팔 엄청 긴 원숭이 같은 분이 저희 이제 지도교수님이십니다. 데릭 로스라는 지도교수님이신데 근데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맞게 되세요. 화이자 맞으신 분 화이자고 그럼 어떤 거 맞으셨어요? 모더나 맞으셨잖아요. 모더나 맞으신 분 저도 모더나 맞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모더나 만드신 분이에요. 저희 지도교수님이. 그러니까 저도 모더나 만든 그분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꽤나 좀 괜찮게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눈빛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좀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자로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한동대에 오기 전에 툴젠이라는 기업에서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연구한 그 내용이 호주의 카테릭스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이 됐어요. 기술 이전 얼마에 됐을까요? 여기 못 보실까 봐 크게 했습니다. 1,500억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드린 이유는 제가 생명과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제 분야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럼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하나님의 집념을 저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기 한번 클릭해 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콩나물처럼 생긴 거? 얘가 뭐를 들고 가죠? 얘가 모터 프로틴이라고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죠. 보면서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물질을 제가 이렇게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힘들다 할 때도 쟤는 저렇게 나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저거 못 나르면 근데 이게 끊임없이 나르고 있어요. 끊임없이 정말 얼마 저거는 마이크로튜블이라고 우리 몸에 있는 길 같은 건데 저기 벗어나지도 않아요. 힘들어도 밥 달란 소리도 안 해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저는 여기서 느낍니다. 오른쪽 클릭해줘 보실래요? 여기는 백혈구인데 최소 단위로 줄였을 때 1억 번의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악수하셨어요? 지금 몸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재채기 애취하셨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폐혈증 사망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다고요? 매일 지금 우리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러면서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자폭하려고 하는 이때도 얘가 이걸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균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예를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한 개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인데 10마이크로미터는 미세먼지 한 개. 미세먼지 한 개 보신 적 있어요? 미세먼지 한 개. 그 미세먼지 한 개 크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어요. 근데 DNA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길이로 하면 얼마냐면 2m예요. 근데 2m가 미세먼지 하나에 어떻게 들어가죠? 꾸겨 넣어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가져서 꾸겨 넣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아, 뭐 세포는 그럴 수 있나 보지. 제가 환산할게요. 국민 편형 34평 아파트. 똑같이 환산하면 34평 아파트에 400만 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 200명 안 되겠는데도 벌써 어우,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렇게 되잖아요. 34평 아파트에 200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일이 있는 그 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3천억 개가 새로 만들어져요. 근데 3천억 개가 새로 만들어지려면 그 DNA라는 게 2m짜리가 8시간 만에 다 복제가 돼야 돼요. 2m짜리가 8시간에 복제되는 것을 자동차 크기로 환산해서 하면 시속 10만 킬로예요. 시속 10만 킬로. 3천억 개의 세포가 매번 복제하는 DNA의 양은 다 합히면 7억 킬로미터예요. 7억 킬로미터 하루에.

7억 킬로미터 하니까 또 안 와닿죠. 7억 킬로미터면 지구를 17,000 바퀴. 지구에서 달을 900번 왕복. 얼마 전에 아르테미스 2호 한번 달 날아갔다 왔다고 엄청 난리 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900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매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제가 고백하는 여호와의 집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성품과 집념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 너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너희를 자라게 해서 결국 너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 그 영광의 찬송은 약자를 없애서 실현되는 정의가 아니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내가 있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긴 시간 안 좋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1,500억에 이렇게 반짝하고 반응 보여주시고 그래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040 하나님께서 포항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담아서 영광의 찬송으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귀한 3040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간 1, 2부 시간에서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 한동대학교 휴암세플 별관에서 있었던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노회 청년연합회, 포항남노회 청년연합회, 포항중앙침례교회와 포항성결교회 주최로 열린 포항시교회연합 3040 세미나,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 이 세미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강사로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님이셨는데요. 이 짧은 말씀이었지만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를 묻고 있는 것들이 정말 때로는 성장하게 하고요. 다시 한번 잘하기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은 함께 지어져가는 팀리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교회연합 3040을 위해서도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있습니다. 아멘.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인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는 오늘날의 아카바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의 서쪽 경계와 동쪽 경계를 지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서쪽으로는 아카바만이 경계고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란 말씀이지요.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수르광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의 남쪽과 북쪽 지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남으로는 수르광야요,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지. 이 경계를, 이 지경을 오늘 처음 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넓은 영토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정말 광야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이요. 그 시기는 아브라함을 막 부르셨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었을 때예요. 아직 아들도 없었을 때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들 하나 없는데,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그 넓은 영토를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초창기입니다. 노예 생활 막 끝내고 척박한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던 바로 그 시절에 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금 그 시기에 이런 광활한 영토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거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꿈은 작고도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늘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꿈 꾸겠습니까? 광야에서 간신히 탈출만 해도 좋겠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간신히 끝나기만 해도 감지덕지 하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찌어찌 빌부터 살기만 해도 좋겠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쥐노릇은 커녕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중동 지방을 아우르는 큰 영토를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 이미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이것이 내 것이라. 그들이 목표로 삼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향한 뭐 환영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까? 새색시처럼 얌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답니까? 아니요. 오합지졸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예 부대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용맹스럽고 거친 거인족도 살고 있었습니다. 가는 여정 도처에 위험한 대적 투성이에요. 가나안은커녕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도처에도 무서운 대적들이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김칫국부터 마셔도 유분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영토를 이미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땅이 그들의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배정이 끝난 거예요. 이미 배당이 끝난 거예요. 이미 준 것이나 다름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거지. 지혜로운 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만이 신앙이에요. 이것만이 믿음이에요. 신자의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요, 사람의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뭘 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직 아들 한 명도 없는 막막한 현실을 보는 거지. 아들도 한 명도 없어요.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척박한 광야를 떠도는 그 한심한 현실을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내 것이라 선언해 주신 광대한 영토를 보는 거죠.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걸 안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꿈을 동일하게 꾸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동일하게 품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나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 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고단하고 막막한 광야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불투명한 광야길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차지할 지경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지경은, 그 미래에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도 놀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쩨쩨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강생심 꿈도 못 꾸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아니, 확정해놓고 계십니다. 복된 교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면 알게 되기 바라요. 이제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건 우리 자신의 몫이지. 자, 보세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왔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의 선포를 믿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사람의 꿈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만 들었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지경, 위대한 영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들어왔어. 애굽에서 나올 때 미성년이었던 사람들은 불신앙의 책임을 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신히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도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사람의 꿈을 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그 아름다운 지경, 그 위대한 영토를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던 거예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영토 말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류도 항상 존재하는 거지. 온전히 믿는 사람이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품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힘있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에 가장 가까운 영토를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다윗 왕이 다메섹 아람에 수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에도 수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망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 말씀 못 믿는 거, 그 약속을 못 믿는 불신앙은 여러분의 미래를 망쳐요.

0: 믿음은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소망은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사랑도 항상 긍정적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당신을 향해 항상 긍정적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크고 넓은 지경에 대한 확신을 품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미래를 향해 밝고 희망차게 힘있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가장 위대한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복된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요. 영원한 그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요.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랬다 얘기해.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런 본향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야 크리스찬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야 기독교인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거야.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보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성을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죠. 이것이 내 것이라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이것이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또 거기를 바라봅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여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은 사모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삼손은 하나님께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아멘. 에나꼬레는요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을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자녀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 악동 뮤지션이 있죠. 최근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히트곡이 되었는데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과 한숨,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볼까요?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이 자리에서 메마른 곳에 생수가 솟아오르듯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0: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로 은혜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동,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6월 달입니다. 우리가 네. 나라에서는 6월 달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6.25 전쟁은 안 일어날 거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0: 네.
1: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건강의 전쟁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전쟁에 패하면은 네.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니까 지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감기와 전쟁하다가도 지면은 열이 나고 병원에 가서 물질까지 들어야 하는
0: 아유.
1: 지게 되면은 그 네.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호국의 달 6월달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속에 이기는 자 그리고
0: 아멘.
1: 또 건강의 전쟁 속에서도 질병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함
0: 네.
1: 그 무기가 또 한 가지 기도입니다.
0: 아,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육 간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혹시 언제세요?

0: 목사는 안전하서나 아, 교인들입니다.
1: 아, 그렇죠. 그래서
0: 교인들이 네. 몸이 안 좋다든지 네.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간다든지 참 그럴 때 가장 아프죠.
1: 맞아요.
0: 아프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맞아요, 목사님. 저 역시도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 긍휼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이러한 간절한 각자의 기도가 있는 줄 아는데요. 목마른 땅에 샘이 터지듯이 온전한 회복과 기쁨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축복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도 되지 않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1: 주님.
0: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이 기도의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갈 수 있도록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1: 아버지.
0: 중보의 기도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금 또 남모르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1: 주님.
0: 우리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기도 요청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1: 주님.
0: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해결되게 하시고
1: 아멘.
0: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부터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8151번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사모님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많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조울증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 외에는 없지만 새벽으로나 저녁으로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처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1: 아멘.
0: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1: 네.
0: 이것이 또 내 신앙을 자라게 하고
1: 주님.
0: 기도케 하는 이런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1: 아버지.
0: 감사할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151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 너무 많습니다.
1: 주님.
0: 받은 응답도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조율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조율증이 나를 기도의 새벽제단으로 저녁기도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새벽과 저녁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조율증이 해결날 수 있는
1: 아멘.
0: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하나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0: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더 깊은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182번님입니다.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죄를 지어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지금 상고 신청한 상태인데요.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술을 완전히 끊고 2년 넘는 시간을 예배, 말씀, 기도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살았지만 지금 상황은 위의 상황과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상고에 희망을 주시기를, 혹시 형이 확정이 되면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염치 없지만 감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아, 예, 참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죠. 아픈데 예, 상고 해놓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 만에 하나 확정이 되면 소망교도소로 이관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데, 소망교도소는 초범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난달 말에 소망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1: 아. 네,
0: 또 작년 5월 또 갔다, 갔다
1: 네.
0: 왔는데 어쨌든 좋은 교도소기는 한데
1: 네네.
0: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행정적인 문제 모든 것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감사한 것은
1: 네.
0: 이 일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맞습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아버지,
0: 나도 모르게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가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상고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구치소 생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상고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한 길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혹시나 형이 확정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형이 확정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도 옥중에 억울하게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더라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이 바뀌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남동생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5410님입니다. 우리 집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이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내일 이사를 하신대요. 네, 공사도 순조롭게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그래요. 잘 이사하셔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410님,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눈물도 있었고
1: 주님.
0: 기도도 있었고 땀도 있었고 애썸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이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 살았든지 이제후로는 그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귀한 가정

0: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꾸며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기쁨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아름다운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후로는 하늘의 소망을 들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음자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007번님입니다. 샬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손녀를 위해 기도를 올려주셨네요. 이 청년의 엄마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좀 호전된 듯 하다가 또 힘들어 하다가 그럽니다. 휴학 중이라서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이고 너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예. 손녀가 또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네요.
1: 맞아요.
0: 또 휴학을 하고 있고.
1: 네.
0: 아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1: 네.
0: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8007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이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또 힘들어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나오면서 학업을 하기 힘들어서 휴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회복되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강건하여서 하던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의 몸으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 아멘.
0: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귀한 소녀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강력한 지배가 영육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속히 기쁨으로 회복되어서 남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이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사랑하는 손녀에게 영육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7087번님입니다. 저희 친정엄마 배순렉 씨가 오늘 1시에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검사 부작용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약물치료로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복수가 차고 숨이 찬 원인이 밝혀지고 잘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 예. 뭐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1: 간절.
0: 기도가
1: 네.
0: 응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1: 아멘.
0: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학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귀한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다음 화요일 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고장난 부분, 복수가 차고 숨이 차고 이 모든 원인까지 이번 검사하면서 다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밝혀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1: 아버지.
0: 이제 건강 얻어서 하나님 섬김에 살 수 있는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번째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성

0: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성도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성함이랑 섬기는 교회 네 부탁드릴게요.
1: 아, 저는 저 연일교회도 전일 다녔는데
0: 네.
1: 예, 몸이 아파서 양병원이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예.
0: 네네네.
1: 다름이 아니고요.
0: 네네.
1: 예수님 믿는데 좀 됐는데.
0: 아, 네.
1: 아, 뭐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갖고 참 예수님께 늘 죄송스러웠어.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 좀 받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잘하셨어요.
1: 예, 고맙습니다.
0: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건강 예. 담배를 정말 끊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 예.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예.
2: 예.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1: 예.
2: 애를 많이 썼어요.
1: 예.
2: 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0: 아멘.
2: 예. 뭐 지금 건강치 못해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이 원수 같은 담배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0: 주님.
2: 정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즐겁게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로해져서 요양병원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양병원에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속히 이 병원을 나와서 다시 연일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원함이 있습니다. 이제 담배를 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지로 힘듭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2: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담배 생각을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2: 이제 담배 연기 냄새만 맡아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러한 육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2: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2: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서히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이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연기가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전화할 때는 하나님 담배 끊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 담배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힘드셨을까요?
1: 예, 예.
0: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담배가 단번에 끊어지기를 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0: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03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목사님 사모님 소망의 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요.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서 안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노안으로 오는 거라 약도 없다고 하네요. 눈만 뜨면 검은 연기 같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2: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0: 네, 맞아요.
2: 눈, 제가 과거에 눈 수술하고 1년 동안 눈 위에 계속 뭐가 떠다녔어요.
0: 불편하셨죠.
2: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0: 맞아요.
2: 혹 안과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데 한 번쯤 다른 안과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0: 네.
2: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치료할 수 있도록 요즘 안과 잘하는 데가 많으니까
0: 네네.
2: 한번 그렇게 걸음하셔도 좋을 법합니다.
0: 네.
2: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38님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눈에 부연 연기과 같은 것이 둥둥 떠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힘든 눈만 뜨면 힘든 시간입니다. 검사를 받았는데도

0: 노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둥둥 떠다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맑은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주님.
0: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9326번님입니다. 샬롬. 6월 17일 모현정 집사님이 암 수술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현정 집사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수술 후 성령님께서 위로와 모현정 집사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0: 그래요.
1: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0: 참 암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또 의술도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수술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1: 아멘.
0: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리면 힘들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선 감사하면서 시작합시다.
1: 아멘.
0: 하나님, 9326님 17일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버지.
0: 흔적도 없이 다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그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 모두에게 혼연을 다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 감사하며 기뻐 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암과의 전쟁이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우리 모현정 집사님 수술 잘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9215원님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 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정말.
0: 예, 네. 이제 육신의 질병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질환자가 요즘 너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심에는 해결 나니까.
1: 아멘.
0: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스스로 그곳에 뛰어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은 그래도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1: 아버지.
0: 그러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알아온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성령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딸과

0: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5042번님입니다. 지난 4월에 태어난 손자 최예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총명하게, 사랑 가득 품을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너무 귀엽겠습니다. 그쵸?
1: 4월, 5월, 6월.
0: 네.
1: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담아갈 수 있도록 최예성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귀한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손자까지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건강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예성이 사울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본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예성이가 보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랄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예성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예성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 예성 아기를 진짜 마음껏 축복합니다. 3923번님입니다.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께서는 1년에 365일 건빵으로 노방 전도를 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건빵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염려 없이 전도에 전심전력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예.
0: 너무 귀한 일을 하시고 계셔요.
1: 예, 박상훈 목사님은
0: 네, 목사님.
1: 소위 말해서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피켓 들고 죽도 시장까지 나와서 늘 전도하시고 정자서 죽도가 어딥니까? 그러나 그 지역만 아니라
0: 네네.
1: 온 지역을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0: 네.
1: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도
0: 네.
1: 족구연애하고 한편 했습니다. 참 볼 때마다
0: 네네.
1: 너무 감사하고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전도의 열정이 있는데 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건빵에 또 돈이 드니까
0: 네,
1: 여러분들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해서
0: 네네.
1: 작게나마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상국 목사님 정자교회 교회를 맡겨주셔서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아버지 하나님 죽도시장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남신학교에 가서 저녁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식사 대접하고 또 밤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동네에서 또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돕는 손길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동력을 끊지 않고 내가 흥금함으로 내가 지원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어지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 박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포항 강성교회 황수성 목사님, 지금까지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솟아나는 생명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 광성교회 황수성

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유퀴즈온 더블럭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은혜를 나눈 가수 유열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 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방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 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에서

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16년 6월 10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선교지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를 원화 기준으로 송금하다 보니 현지 선교사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던 사역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 분담 체계 마련과 선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최승근 선교사는 최근 고환율로 인해 선교비가 현지에서 자동으로 20에서 30% 가까이 삭감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극심한 재정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가동하고 있으나 급박한 환율 변동성을 완전히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반포교회와 전북 정읍 성광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선교지를 먼저 배려한다는 원칙 아래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달러화 송금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한국교회들의 한시적인 달러 기준 선교비 보전을 당부하는 한편 선교사들 역시 이번 위기를 선교비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선교사는 큰 재정이 필요한 과시성 건축이나 장학 프로젝트를 과감히 중단하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향해 일방적인 시혜와 지원을 베풀던 과거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로부터 북한을 배우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뉴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은 북한에 남은 가족과 소통하며 남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들을 통해 북한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코리아 교회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텅 빈 북한 지도 위 35개 지역에 115개의 십자가를 새겨두고 북한 선교의 11조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목사는 국내 탈북민 교회의 90%가 미자립 상태라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목회자들의 최소 한 달 사례비를 보전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내부에서 한국 개신교 초기 의료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었던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사적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손삼문 목사는 어제 열린 한국교회사 포럼에서 대구 애락원이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복음과 교육, 의료선교전략이 실제로 구현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복원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사무총장 윤재현 목사는 총회 사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탐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애락원 측이 총회를 상대로 산하기관 지위 부족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소유권 분쟁 해결이 선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0: 서울 서양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보급이 시급한 몽골 보그마 현장에 몽골어 성경 6,000권을 전달하며 글로벌 말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양교회 이상화 목사와 성도 방문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대한성서공회 및 몽골 성서공회와 협력하여 준비한 성경 전달식에 동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몽골이 국토에 비해 인구가 흩어져 있어 성경 보급이 쉽지 않다며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성경을 직접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팀은 투부 지역 새벽교회에서 200km 떨어진 오지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26개 교회에 성경을 전달했으며 바양호쇼 지역 12가정을 직접 찾아가 키릴 문자로 표기된 성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서 선교 운동이 이단 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고 현지 교회의 자립을 돕는 말씀 청지기 사역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이규현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갈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현우 행정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규현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예배를 통해 10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끝에 이현우 목사를 최종 청빙 후보로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현우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통신교회와 미국 얼바인 베델교회를 거쳐 수영로교회에서 다음 세대 디렉터와 행정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오는 10월 말 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3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7도로 경북 지역 맑은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4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2: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성밖을 나가 여행을 떠났다가 근처에서 길을 잃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매는 도중에 한 양치기를 발견해 금화를 주며 성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양을 돌보는 중이라 데려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직접 찾아가십시오. 화가 난 왕자가 화를 냈지만 양치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왕자님,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양은 주인이 제게 맡기신 소중한 양입니다. 설령 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왕자는 포기하고 설명을 듣고 성을 찾아갔는데요. 훗날 이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최측근만큼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만났던 양치기를 초대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 삼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숭직한 성도가 아닐까요? 세상의 작은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거짓 신자

즉 위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남용과 오해가 일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하는 것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칠 때도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을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다윗의 모습과 함께 부정적인 사울의 모습, 곧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모습을 통해 이면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사역들을 위해 모금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진행 시간 가운데 특별한 문자 하나가 우리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1: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세요라는 말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였어요.
0: 맞아요.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에 모든 후원자분들, 동역자분들, 헌신자들이 참 귀하지만 이렇게 북녘의 지하교회를 그리고 곳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네. 방송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같이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의 변화와 복음 통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족,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함께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복음 통일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지금 뭐 서천에서 듣습니다. 와우. 인천에서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충만 함께 하시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북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셔서 북녘 땅을 놓고 북녘의 영혼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1: 오늘의 첫 찬송 충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 0559님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아, 저희가 근데 이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또 부어주시고 출석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9700님은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8383님처럼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0: 와.
1: 와,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동갑이라고 하세요.
0: 오, 1956년생.
1: 네. 네. 그리고 전파 선교사는 15년 차.
0: 할렐루야.
1: 지금 팔다리 골절로 침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데 침상 팔다리를 어쩌다가
0: 그러니까요.
1: 같이 다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0: 참 불편하실 텐데 빨리 나으시기를. 그래서 두 손 들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 울산에서 하늘샘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1: 네.
0: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오, 북한 가까이에 있는 일산에서 또 문자 주셨어요. 우리 0468님도.
1: 새싹 회원이세요.
0: 네.
1: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멘. 이 피로에 정말 저희가 채워야 할 건 복음이잖아요.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출석 인사 중에도 선물을 드린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새싹 회원 0468님께 먼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리고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2484님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고 인천에서도
1: 네.
0: 또 원주에서도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또 듣고 계시다고 출석 인사해 주셨어요. 부산에서도 남겨주셨네요.
1: 화창한 부산입니다. 매주 탈북민들과 교제를 하지만 부족한 의사소통은 없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더 무릎 꿇는 섬김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길 소원하면서 이 오늘의 출석 인사 문자를 2126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야, 그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냥 진심이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문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0: 그렇습니다.
1: 같은 가나다를 써도 화법이 또 다르고요. 그 내포하는 뭐 저희가 한편 차이도 하고 있지만 의미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하는 넓은 마음밭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매일매일 한뼘 차이 함께 하시면서 더 그 이해의 폭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는요. 그래서
1: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이에요.
0: 네.
1: 형제님께서 러시아에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출석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한 줄의 기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우리 1416님 인천에서 애기봉 가서 북한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인천 김포에 네. 애기봉이 있거든요. 가면은 북한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커피숍도 있는데 가면서 좀 기도도 하실 수 있고 한번 서울 이쪽에 오실 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남과 북의 이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언어를 알아가면서 한 뼘 좁혀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오늘도 북한어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이 대화 가운데 북한어가 무슨 뜻일지 사실 이 대화가 우리가 나중에 복음통일 됐을 때 나눌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1: 네. 그때

0: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장의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퀴즈. 샵 1069번으로 이 북한 말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정답 보낼 준비하세요. 힌트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4: 한 뼘 차이.

0: 여보, 방금 눅 먹은 거 아니에요?
1: 눅 먹었다고? 아, 그거 뭐 먹는 거 말하는 거잖아. 나 아직 안 먹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청소하잖아.
0: 아이고, 먹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시라요. 청소한다고 해놓고, 아이고, 여기 먼지가 그대로고 머리카락도 아직. 아휴, 이게 눅 먹은 거지 뭐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1: 참, 이거 방법이 다 있다고. 자, 봐봐요. 이렇게 불면 먼지가 싹 뜨겠지? 그럼 가라앉을 때 청소기를 슝 돌리고 그 다음에는 쓱쓱 밑대를 밀면 청소 끝!
0: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물걸레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고, 여보 보시라요. 아이고, 먼지가 아직 2cm는 이렇게 이렇게 늙 먹으면서 하면 안 하느냐만 못하지요.
1: 나 안 해. 아유, 당신 해 그러면. 나 안 해. 아, 청소하기 싫어. 너무 싫어. 안 해.
2: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민수는 네. 좋아하는 고기 반찬 못 먹습니다. 네. 안 해.
3: 이렇게 뭔가 조금 뭔가 피하려고 할 때 좀 더 네. 이게 능 먹으려고 할 때 능글맞게 좀 해줬으면은 능 먹는 이게 좀 효과를 봤을 텐데.
2: 아이, 그래도 맡겨진 거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3: 맞아요.
2: 어떤 일이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능 먹게 하다 보면 아내가 또 한 번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아우 힘들어요. 자, 능먹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3: 공짜로 갔다라는
2: 말이다. 2번
3: 요령을 부리다.
2: 이게 어떤 일이든 경험이 많이 쌓이면
3: 네.
2: 뭐 이 정도만 해도 잘 되겠지라는 그런 게 생기긴 해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죠? 예, 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능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막 먼지구덩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3: 이게 뭔가 막 일을 더 빠르고 쉽게 하는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2: 예.
3: 사실은 좀 잔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2: 맞아요.
3: 이렇게 능 먹어서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2: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일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자, 1번이 공짜로 어떤 것을 얻다 갔다 네. 이런 뜻이다. 2번
3: 요령을 부리다
2: 능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2: 네.
3: 샵 1069번이고요. 사실 이 한 뼘 차이를 능 먹게 좀 풀어보시려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좀 능 먹게 풀어보시겠어요.
2: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3: 네.
2: 지금 시간에 OFP데이 사연 참여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쓰신 답을 볼 수가 있어요.
3: 이게 오답률이 높을 때는
2: 맞아요.
3: 이 능 먹는 게 안 통할 수 있는데
2: 네.
3: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좀 통할 것 같아요.
2: 한번 들어오세요. 이참에 무료 문자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고. 자, 1번이
3: 공짜로 갔다라는
2: 말이다. 능 먹다라는 뜻. 2번
3: 요령을 부린다.
2: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마우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피어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봅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0: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1: 예.
0: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우리
1: 맞아요, 예.
0: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극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1: 네.
0: 종교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범 수용소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으시고 극동 방송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 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 저희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0: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1: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0: 네.
1: 또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뭐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극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본이라는 거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뭐 1년, 2년도 채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한 주, 두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일용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0: 아멘.
1: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0: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 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국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고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동방송을 사랑합니다.
0: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요정들 반에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 인사리신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드레 형제님의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네. 고백하신 것처럼 저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또 북한 영혼

0: 탈북민들, 탈북민분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전파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북녘 땅에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공짜로 갔다이고요. 2번이 요령을 부리다인데 샵 1069번으로 이게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7159님이 우리 남편의 습관이 딱 능먹는
0: 아.
1: 이건데 제 손이 또가야 돼서 말해도 꼼꼼히 안 해서 고민입니다. 손이 빠른 것 때문에 계속 맡기기는
0: 아이,
1: 하지만
0: 에헤이.
1: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그렇죠. 이게 조금 빠르긴 빠르지만 손이 또 가야 할 가능성이 큰 능먹는 그런 게
0: 맞아요.
1: 있죠.
0: 우리 8034님도 저와 비슷한 청소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쑥스러워 하셨는데, 자, 능먹다, 청소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어떤 맡겨진 일에 꾀를 부리는 거예요.
1: 네.
0: 그쵸? 자, 1번이,
1: 공짜로 갔다.
0: 2번이,
1: 요령을 부리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 정답을 맞히셨을까? 자, 먼저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요령부리다가 정답인데요.
0: 네.
1: 주변에 이렇게 능먹는 이렇게 좀 배우자분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0: 이게 무슨 고발 성토장인가요?
1: 그리고 8733님은 네. 어떻게 민수 씨는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번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방송에서 하나 씨 혼내는 거 나오면은 뭐라고 하실걸요 아마? 남편이 혼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능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많이 하고 계시고,
1: 맞아요. 차 세우고 퀴즈 듣고 정답 보냅니다. 새싹회원이신 2335님 차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0: 네.
1: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 요령을 부리다 2565님도 남겨주셨고요.
1: 네. 아, 오늘 새싹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1994님, 3233님 그리고 3602님까지 처음 또 문자 주셨는데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어요.
0: 퀴즈 샬롬 첫 도전합니다. 0434님 남겨주셨고
1: 네.
0: 자, 그리고 너무 이 시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

0: 다고 6111님도 남겨주셨습니다.
1: 오늘 능 먹지 않고 방송 OFD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112님 아우 감사합니다.
0: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1: 모든 일을 요령을 부려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1507님 드리고요.
0: 네?
1: 오늘은 한 뼘이 아니라 두 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2번을 선택해 봅니다. 그럼 두 뼘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0: 예?
1: 2126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차를 세우셨다던 2335님 그리고 민수 걱정해주신 8733님 OEP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능 먹지 않고 잘 들을게요 하셨던 우리 6112님 그리고 믿음 생활은 절대 요령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하셨던 7997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2755님 우리 아내가요 음식 찌꺼기 버리기 싫어서 피곤하다고 요령 피워요. 아내에 대한 성토 감명 나왔습니다. 네.
1: 음식 찌꺼기를 피곤하다고 요령 피우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0: 있죠.
1: 뭐 어떻게 해서 요령을 피우는 거죠?
0: 뭐 어쨌든 잘 네. 버리기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원만한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신앙생활도 주님께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능 먹지 마시고
1: 아멘.
0: 빼먹지 말고
1: 네.
0: 열심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맡기신 그것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0: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0: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1: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0: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야.
1: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야.
2: 사랑해요 라고 쓴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디어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인들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래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막 그러진 않는데 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을 꼭 잡고 기도하니까 언제 돼도 좀 늦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점점 넓혀가고 있으니까 자꾸 지경이 넓혀집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서영숙 권사님을 만납니다.
1: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살고 있고 대구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숙 권사입니다. 평소 때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는 큰어머니가 청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점쟁이 집안이었고요.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진짜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신하고 큰어머니 신하고 막 싸워서 집안 시끄러워진다고 절대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신기는 신이 정말이라면 큰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간부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는 이가 그 말씀에 내가 팍 꽂혔어요. 나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다 구원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도 잡고 기도 많이 했고.
2: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 옛날 어머니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리 가족들을 가난한 집에서 진짜 고생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는 불쌍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기도 많이 했는데 30년 만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가 75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 동생이 전도대가 그때 학생이었던데 안 갈락 하는 걸 억지로 끌고 다녔더니 얘가 나중에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또 외국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긴 이야기가 많은데 또 오빠 언니는 안 되는데 그 조카들이 또 애들 막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처음에 저보고 말리다가 안 되니까 뭐 그 딸 하나는 뭐 교회 다니도 저는 시집 갈 뿐만큼 아니다. 이 카드 놔둬라. 이제 나중에는 놔둬보라 이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시집가품을 다 가니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전도가 다 되더라고요.
2: 서 권사님께 극동방송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듣습니다.
1: 처음에는 저는 극동방송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 극동방송이 차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차에서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틀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안 겁니다. 저는 계속 틀어놓고 밤에는 이제 아주 작은 소리를 해놓고 찬송가가 늘 말씀 찬송이 가정에 온 집안에 막 울려나도록 집에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도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차에서 듣고.
2: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와 모든 지사들은 올해 전도특별 생방송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 권사님의 오빠와 같은 방송을 통한 전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막 오빠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막 그 친구 그 이름 적어가지고 또 보내면 거기서 또 답장하고 이래가 목사님이 또 연결돼가 기도해주고 오빠한테도 또 영적기도도 그 우리 오빠에 편지 보내고 해가 방송국에서 그쪽으로 이제 또 연결하고 해가 오빠하고 오빠 전화로 이제 영적기도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못한 걸 방송국에서 해주셨어요.

0: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 전도했는데 오빠가 안 됐는데 오빠가 이제 영적 기도도 하고 지금 교회 나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1: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0: 제가 나가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전도는 못해도 이 그 후원을 해야 또 우리가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파 선교사 그 모집할 때 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하고 아들 딸하고 저하고 그래가 세 명이서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빠 이름으로 또 제가 그 했더니 또 뭐 그런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오빠를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래 그렇게 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길도.
1: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 그 태신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로 동역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실 전파 선교사님들을 기다립니다.

0: 재승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너는 뭐 결혼에 그렇게 생각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의 원리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해야 되니까 네가 정말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짝도 언젠가 보내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꼭 주일 잘 지키고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꼭 내가 할 일을 꼭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안녕.
1: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죠.
0: 제가 아들이 원래 40살입니다. 근데 아직 이놈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시키는 거. 또 이제 친정엄마가 제가 전도한 친정엄마인데 지금 원래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또 생애에 좀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도록 그렇게 크기도 하고 있고요. 딸은 또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그또 사업이 잘 돼서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공장 돈가스 공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든 복소리. 오늘은 대구에서 서영숙 권사님의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일

0: 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죠.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고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약해지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지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직장에서 잘해서 승진도 하고 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부하지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약해지고 또 뜻밖의 건강의 적신호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어가면 좋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제까지 담대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담대한 믿음 같았는데 어느 순간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참으로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고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인 이 이세벨 여왕이 많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의 생명도 다른 선지자처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그만 낙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로렛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것.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같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28절 말씀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사라지지 않는 나라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 즉 그렇게 말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기계 면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 그곳 가운데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거죠.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면 그때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결같이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하시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죽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감사 또는 기쁨, 친절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뭐 기억이라든지 니은 또는 일 해놓고 가장 밑부분에 보면 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받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자가 아니고 감사하자라는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감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가겠어요? 누구나 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격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 즉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생기죠. 그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다 사라질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좀 창문을 닫고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거,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잡히면은 죽음이에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는 상황의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해요. 사역을 할 때도 누구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자기의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삶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형식적으로 돼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친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은 형식적으로 다 변해져 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시간 때우는 거죠.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주님을 섬겨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말해요.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십니다. 물론 심판의 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연단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무겁게 여기시고 죄를 또 멀리하고 회개하고 조심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 흔들려요. 흔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0: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쉬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고 있는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디오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핸드폰 꺼내셔서요. 이 시간 문자나 여러분의 어플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를 해드릴 텐데 퀴즈 정답 보내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인데 보물 퀴즈

0: 도우미
1: 퀴즈. 오호. 오호.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0: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 정답 아시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옆에서 알려주십시오. 옆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 정답 알려주셔서 정답 보내시면 선물 무조건 받아가십니다. 목사님, 자,
1: 네, 안녕하세요.
0: 김창무 목사님 오셨습니다.
1: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오래간만에 보물 퀴즈 나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꽁트 잠깐 쉬고,
1: 네, 보물 퀴즈로 나갑니다.
0: 보물 퀴즈로 갑니다.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정답 보내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 아니면 무교 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면은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무조건 드려요?
0: 무조건 무조건.
1: 야, 예. 무조건.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무조건 드립니다.
0: 근데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1: 아, 무조건.
0: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1: 이야, 예.
0: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는 방학, 아, 학교 방학 말고, 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아니면 무교, 내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이 시간 좋은 또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오늘 네 가지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가지 제시어입니다. 자,
0: 자, 첫 번째 제시어. 첫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도 가끔 보니까 먼저 선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자, 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간단합니다. 사사.
0: 사사.
1: 와. 네.
0: 자, 사사.
1: 사사.
0: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해서 맞추는 단어예요. 추리해서 연상해서. 두 번째 제시어.
1: 나시린.
0: 나시린 나왔습니다.
1: 아, 이쯤 되면 또 눈치 빠르신, 그러니까, 분들 나올 것 같은데.
0: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나시린, 세 번째 제시어.
1: 헤어스타일. 야.
0: 헤어스타일.
1: 헤어스타일.
0: 헤어스타일.
1: 네.
0: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한가 봐요.
1: 네.
0: 자, 네 번째 제시어.
1: 힘이 센 천하장사.
0: 천하장사.
1: 천하장사.
0: 와, 오늘 뭐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메시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정답 옆에다가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 이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그리고 또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유, 정답들 막 올라오는데 오답 있습니다. 오답 솔로몬. 솔로몬. 네, 아닙니다.
0: 솔로몬이 천하장사. 아, 천하장사일 수도
1: 야,
0: 있죠.
1: 솔로몬.
0: 의외인데 헷갈리네.
1: 솔로몬 나왔어요. 네. 솔로몬. 네, 아, 대부분은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0: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이 곡 듣고 나서 이제 한번 또 힌트도 좀 더 드리겠는데, 이 곡 제목이 힘을 내네요. 힘을 내.
1: 아, 힘을 내세요.
0: 아, 또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정답. 그렇죠?
1: 그렇군요.
0: 자, 준하목 힘을 내.

0: 주나목 힘을 내. 아, 힘이 장사인 사람 오늘 마침 문제인데
1: 오답 골리앗 나왔습니다. 오답 골리앗.
0: 골리앗. 네. 아, 뭐 오빠라고도 나왔습니다. 아,
1: 삼촌 오빠.
0: 오빠.
1: 삼촌 삼촌. 네. 네. 아, 삼촌. 네. 삼촌 오빠. 네. 다 나옵니다.
0: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오늘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네. 제시어 네 가지 한번 다시 주십시오.
1: 네. 제시어 네 가지 듣고, 네. 이 사람이다 하는 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1번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사사. 두 번째 제시어는 나시린. 세 번째 헤어스타일. 네 번째는 천하장사.
0: 그렇습니다.
1: 골리앗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0: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목사님께서 뭐 아니다고도 얘기했고 아까도 정답도 나왔고 지금 막 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1: 그렇군요.
0: 아, 네. 세 번째 제시어 헤어스타일.
1: 네. 헤어스타일.
0: 아니 헤어스타일이 뭐 좀 특이한가요?
1: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요. 특징이 머리를 안 깎아요. 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든 아,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이
0: 불쌍이죠.
1: 아, 울상입니다.
0: 예. 네네.
1: 아, 머리를 안 깎아요. 긴 예. 머리. 예.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마지막에 머리 깎았다 큰 낭패를 본 사람.
0: 그렇습니다.
1: 네. 4사.
0: 아,
1: 네.
0: 아니, 저,
1: 아, 자꾸 이게 3 자꾸 뭐가 나오려고 그래. 큰일 났네.
0: 자, 일단은 정답을 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1: 네.
0: 아주 빠르게 5879번님이 어. 정답을 가장 빨리 주셨어요.
1: 가장 빨리. 아, 이분들은 5879.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0: 두 번째 7856번님 선물 드립니다.
1: 세 번째는
0: 선물 드려요. 근데 네. 아, 세 번째 할까 했는데 네. 좀 뒤로 가서요.
1: 아, 네.
0: 좀 뒤로 가서
1: 300번째
0: 자, 300번째.
1: 아, 300번째 좋습니다.
0: 255번님.
1: 네.
0: 255.

0: 5번님.
1: 아, 이것도 잘 눌러야 돼.
0: 그리고 얼마 전에 7년 방학을 끝냈다는
1: 와.
0: 1404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1404번님께도 또 좋은 선물 드리겠고
1: 네.
0: 저기 뒤로 좀 뒤로 가가지고
1: 더 뒤로 가볼까요?
0: 자, 네. 우리는 늦게 와도 좋아요.
1: 아, 네.
0: 구원 열차는 늦게 네. 타도 돼요. 일단 타면 네. 돼.
1: 현재 하여간 마지막.
0: 네. 네. 자, 6437번님께도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계속 보내주십시오. 예.
0: 자, 44 나시린 헤어스타일 천하장사.
1: 네.
0: 이렇게 이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긴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를 안 깎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샵 네.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1: 1069.
0: 문자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되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은 나 교회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정체 밝히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네.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자, 이 시간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그 시대는 헤어스타일이 다 긴 머리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복인해 네, 주십시오 목사님 네,
1: 복인해 드립니다 아까 힌트 주다가 잠깐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나왔어요. 그래도 네 복인은 나갑니다
0: 네.
1: 1번 삼손
0: 네
1: 2번 장손
0: 네
1: 장손
0: 네
1: 장손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삼손이 장손이었나 네. 모르겠어요 3번 양손
0: 네, 네.
1: 4번 효자손
0: 아 좋습니다
1: 아 그럴 듯한 것 찍으시면 되겠어요
0: 자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뭐 두 손 왼손 뭐 다 나올 뻔했는데 예 이쯤 되면은 아시겠죠? 네.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1: 네,
0: 정답
1: 맞아요.
0: 맞추시는 분들 아까 추첨했는데 또 추첨이 됩니다 또 추첨이 돼서 교회 잘 다시는 분들 또 선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방학생, 무교생 정체 밝혀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주십시오 방학, 무교,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통화 가능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동영, 김윤희 아이노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는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한화교회 김창모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냐 장손이냐 양손이냐 효자손이냐.
1: 정답은 1번 삼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삼손. 삼촌 아니고요. 네, 네, 삼손입니다.
1: 삼촌. 아까 삼촌 힌트 주다가 삼손 삼촌. 아이 뭐, 뭐 잘 알아서 이제 좋은 힌트니까 잘 들으셨겠죠.
0: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 아니에요.
1: 골리앗 아니고요.
0: 이만기 아니에요. 아, 이만기
1: 오늘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만기 많이 나왔습니다.
0: 이만기 이분 헤어스타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사사 아니잖아요. 네. 나실인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사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사사는 네. 이제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흩어지고 흩어져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감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0: 네.
1: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없던 시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 사사.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그 참 네. 아, 세상 말로 뻘짓을 많이 하다가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0: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1: 네, 썼던
0: 천하장사
1: 사람입니다.
0: 힘을 마지막에 발휘를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사사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왕. 네, 왕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울
1: 네.
0: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네. 리더라고 볼 수 있죠.
1: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그래서
0: 네.
1: 태어날 때부터 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0: 네.
1: 네,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0: 네.
1: 했는데 뭐 여자한테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0: 그러니까.
1: 결국은 머리를 잘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0: 그런데
1: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0: 네.
1: 하나님께 힘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이런 큰 비극을 하지만 마지막에 머리가 기르고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신 분들, 그럼 힘을 잃어요.
0: 그럼.
1: 방학 중에 계신 분들,
0: 그러니까.
1: 힘을 잃어요.
0: 그러니까.
1: 주님을 모르시는 분, 진짜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0: 예.
1: 오늘 다시 예수 믿고 힘내서 힘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많은 분들 삼손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우리 또 500번째 정답 주신
1: 네.
0: 4611번님께 또 선물 드리고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주셨던
1: 네.
0: 네, 분 가운데서 6124번님까지
1: 6124번 예, 네.
0: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0: 자,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요.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 구글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1: 오늘 의외로 방학 무교 굉장히 많이 왔어요.
0: 많습니다. 오늘 네. 많습니다.
1: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해 보겠습니다.
0: 생방송 중에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드릴 텐데 네. 전화를 받으시면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방학 중이면은 방학을 끝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같이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4645번
0: 4645번님 신호 네. 가고 있습니다.
1: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2: 예,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라디오 꺼야 됩니다.
0: 예, 라디오 꺼야 됩니다. 어디십니까?
2: 입국하십니다.
0: 어디세요?
2: 네, 대구입니다.
0: 대구. 오.
2: 예, 어디 잠깐만 이거 나 이제 대지 몰라도 전 씨도 오네 이거 신기하네 이거.
0: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예, 운전 중 아니야.
0: 운전 중 아니고요. 어디세요? 집이세요?
2: 집 일하고 있습니다.
0: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 하고 있네요.
0: 예?
2: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이라고.
0: 아, 귀한 직업.
1: 뭘까요?
2: 퀴즈인데. 자고 제가 말이 길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기준에서는
0: 예.
2: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좋은 직업 생각하잖아요.
0: 예. 예.
2: 그런데 제 생각에만 하는 기준에서는
0: 예.
2: 하느님께서 이천인만물 지으셨는데 그 중에 길 모퉁이 자가 모퉁이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0: 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북구청 환경공무원입니다.
0: 예?
2: 환경공무지. 환경공무지.
1: 우와, 그러시구나. 환경공무지.
0: 아, 환경공무지.
1: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맞습니다.
0: 자, 우리 4645번님은 몇 년 방학 중이신 거예요?
2: 몇 년 하는 거라도 저 그 일일이 뭐 시아버지 안 해가지고 그런데.
0: 예.
2: 중요한 건 2003년도 8월 6일 날에. 2003년 8월 6일에 이제 군받고.
0: 예.
2: 십자가 사랑 깨닫고 이제 저 천국 소망 바람을 살아가고 있는데
0: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변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그런 기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 예.
2: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시러 나왔는데
0: 아.
2: 그래 하는 기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0: 예예.
2: 저도 사람인지라 참 사람들이 보고 남 베풀고 사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저 자기 밖에 모르고.
0: 네네네네.
2: 제가 오늘 진영대가 맞지 떨리네요. 저 저걸 좀 몰랐는데 전화니까.
1: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1: 근데
0: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들이 저희 방송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저희가 이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참 오늘 많이 방학 또 무교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다.
2: 아, 네. 저도 신기합니다.
1: 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신 거예요.
0: 네.
1: 이제는 방학 마치시고
0: 예.
1: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모르게 솔직히 하나님 한 분이신데.
0: 네네.
2: 뭐 대한 예수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런 거 뭐 물론 지금 현재 현 세상에 지금 교회 홍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홍수 아시죠 무슨 말인가?
0: 네네.
2: 교회 홍수대.
0: 예예.
2: 홍수 하나는 물이 넘치지만 정작 먹을 생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인데.
0: 네.
2: 그래 하는 이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그렇게.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교회를 연결시켜드리니까요.
0: 예. 네. 4645번님이 이제 계시는 그 저희가 주소를 받을 거예요. 선물 때문에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2: 예.
0: 선물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2: 오늘 선물 여러 가지 빨리 말하기는 그걸 딱히 기억 못하는데
0: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와 열무김치 세트, 그 다음에 매화연에서 약과 정과,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0: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 쿠폰이 뭐 뭡니까? 주얼리 쿠폰.
0: 그러니까 뭐 귀걸이 뭐 이런 액세서리.
1: 그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여자들 50대 초반 여자들 좋아하는 게 주로.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4645번님이 아내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얼리도 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고르십시오.
1: 저는 뭐 저렇게 저는 뭐 고맙지. 저보다 사실 집사람이 저는.
0: 아, 그러니까 본인이
2: 본인도
0: 저는,
2: 하나.
0: 저는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해. 우리 본인. 네. 우리 아내분도 지금 방학 중인가요?
1: 어제 집사람 있죠. 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0: 아, 잘 나가고 그, 있어요.
1: 저를 지켜도 많은데.
0: 알겠습니다. 주얼리 드리고요. 우리 본인은 어떤 위해서. 선물?
1: 저는 뭐 집사람 뭐 주면 되지. 저는 굳이.
0: 아니 원래 저 그래도,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2: 특별히.
0: 자. 고르십시오. 어떤 거?
1: 김인숙 PD님께서 뭐 아무거나 주시지.
0: 아무거나. 저에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딱 해가지고 드릴게요.
2: 네.
0: 그리고 저희가 집 주소 받아가지고 꼭 대구국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4645번님.
2: 네.
0: 여보세요?
1: 예, 눈물 없습니다.
0: 아이고, 눈물 그러니까.
2: 네.
0: 아유,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여리세요. 보면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1: 이게 제가 최용사 박하사거든요. 제가 최용사 박하사입니다. 박하사, 최용사 박하사.
2: 아, 최용사 박하사?
1: 예.
2: 네, 그런 게 있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 주에 좋은 교회 꼭 선택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0: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 주얼리 받게 되는 아내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1: 예.
0: 아내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꼭 아내 손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1: 예.
0: 네. 네, 그래요. 저희가 좋은 소식 제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문자 기다릴게요.
1: 네, 제가 딱 한마디만 올리고
0: 네네. 네.
1: 이 험한 폐가 세상에서
0: 예.
1: 빛의 자녀로서 버리는 모습으로 저 영원한 십자가 소망 바라보고 십자가 소망 바라보면서
0: 예.
1: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기도드립니다.
0: 네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저희도 응원하면서 됐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야, 아유, 감사해요.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마음 울컥하셨군요.
0: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말 들어보면 이제 강할 것 네. 같으면서도
2: 네.
0: 또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2: 아, 이런 방송 되는 것도
0: 그러니까
2: 참
0: 연약한
2: 쉬운
0: 부분도
2: 건
0: 있었고.
2: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0: 예.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4645번님 연결을 해봤고요.
2: 네, 또
0: 이어서
2: 부지런히.
0: 바로 우리가
2: 네.
0: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니까
2: 네.
0: 이분 한번 해볼게요.
2: 네, 1561번 네, 1561번 네.
3: 지금 가신 번호는
2: 천천히 눌러요. 천천히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네 끝번호 1561 쓰시는 분이고요. 네 정답도 잘 맞추셨습니다.
0: 1561 갑니다. 신호 가요.
4: 아,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PD입니다.
4: 네네 안녕하세요.
0: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네
0: 어디신가요.
4: 아, 어디냐고요?
0: 예.
4: 네. 파주입니다.
0: 파주.
4: 네.
0: 지금 몇 년 방학이세요?
4: 방학은 한 2년 정도.
0: 2년 정도. 된 것
4: 같아요.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4: 네, 네.
0: 혼자. 보니까
4: 혼자
0: 뒤에 보니까는
4: 지금
0: 문자를
4: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 네.
0: 밖에 나와 있었어요?
4: 네, 네.
0: 근데 지금은 들어왔어요?
4: 예예. 예.
0: 그래요. 보니까
4: 아니, 예.
0: 말씀하십시오. 예.

0: 예요. 그 어떤 말씀 드려야 되죠?
1: 아니 지금 보니까 문자를 하나 더 주셨던데 네. 파주 그... 야당역 근 인근인데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한 번 주셨군요.
0: 아, 네. 제가 그 처음에 네. 그 주일 성경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1: 어렸을 때.
0: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는 대로 보지 말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나로 써야 된다 뭐 그런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1: 혹시 파주로 이사 가셨어요?
0: 예, 이쪽이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서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동안은 주변 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하고
1: 네.
0: 기도를 진짜 기도에 갈급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이나 좀 제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네. 좀 그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0: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예.
0: 예, 지금은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예. 교회를 나가게 되면
1: 예.
0: 내가 기도를 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건데
1: 예.
0: 자꾸 주변 사람들이나 약간 사회처럼 또 인지가 되면서
1: 예.
0: 이렇게 좀 신앙생활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1: 예.
0: 그래서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1: 알겠습니다.
0: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파주를 이사 가고 나서 지금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고 있군요. 네. 마음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열리고 계시고. 맞나요?
0: 갈급한 마음이 있죠.
1: 그렇죠.
2: 들어보니까
1: 예.
2: 하나님이 참 우리 자매님을 옛날부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1: 그러니까.
2: 자매님 말씀을 들어봐도 아,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찬 예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막 네. 전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파주 야당역 근 인근에 좋은 교회로
1: 네.
2: 저희들이 잘 알려서 소개시켜드릴
1: 그래요,
2: 테니까
1: 그래요.
2: 정말 딱 다 준비됐어요. 네. 완벽하게
1: 네.
2: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0: 네.
2: 아 참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1: 네.
2: 저도 참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네. 이제 연결됐으니까 혹시 지금 새끼라 들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이제 주로 운전할 때 듣고요. 네, 그런 편이에요.
1: 오늘은 이제
0: 차에서 밖에 못 듣죠.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는 처음 보내셨는데요. 용기 딱 내셔가지고.
0: 듣고는 있었어요. 네,
1: 듣고는 있었지만 오늘 용기 내서 처음 문자를 주신 네. 것 같아요.
0: 네.
1: 삼손도 다 맞춰주셨고. 삼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손이죠. 뭐 양손도 아니고 네. 효자손도 아니고. 힘을 이제 내셔야죠. 이제 삼손처럼 네, 이제 하나님께 네. 돌아가서. 신랑도
0: 네,
1: 지금 맞아요. 방학 중이죠?
0: 네, 신랑도 보면은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기도는 하는데 그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1: 네.
0: 이게 서로 딱 맞을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고 또 제가 가자 그러면 약간 그런 중에 있었어요.
1: 자,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밀어드립니다. 같이 선물 두 개를 드리면서
2: 선물 두 개.
1: 양손으로 삼손이 아니라 네. 양손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2: 네. 자매님 거 하나,
1: 본인
2: 신랑
1: 거 하나,
2: 하나,
1: 신랑 거 하나 선물 두 개.
2: 네.
1: 자, 아까 제가 불렀던 거 중에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네, 그 저는 주얼리면 좋겠고요.
1: 네, 네.
0: 저희 신랑은 네, 그 소곱창.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주소를 받을 텐데 아무튼 야당역 네. 근처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 근처에서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킬 테니까 신랑과
0: 네네.
1: 같이 이번 주부터 이번 네네. 주부터 용기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네.
2: 그럼요. 하나님이 네네.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옆에 신랑은 안 계시죠? 지금 혼자 있잖아요.
0: 네네.
1: 예.
0: 네네.
1: 자 혼자 일단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2: 네, 저와 함께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네.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감사합니다. 아멘. 아,
1: 그래.
0: 정말 괜히 찾아왔었거든요.
2: 미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듣고만 있다가 오늘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냈잖아요.
0: 네.
2: 일단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고 그거부터 작은 순종을 하신 거니까 이제부터 네.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을 하시면 분명히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1: 아멘.
0: 네, 아멘. 네.
2: 이번 주 주일에
0: 감사합니다.
2: 오늘 네. 있었던 일 남편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0: 네.
2: 소곱창 많이 드시면서 저희가 밀어붙일 때니까
1: 아, 네.
2: 그냥 따라가면 돼요.
1: 네.
2: 뒤에서 밀어제끼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예, 네. 밀어붙이는 힘을 받고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시고 아멘. 앞으로 잘 네. 다니고 있다, 신랑과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런 좋은 문자,
0: 네.
2: 기쁨의 네. 문자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1: 그래. 주일학교 네.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2: 그러니까,
1: 계신 하나님이
2: 그러니까.
1: 오늘 딱 마침내 와.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2: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아. 아직도 잊지 못하죠?
1: 그러게.
0: 아,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1: 이제 그때 말씀이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 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예.
0: 네.
2: 또 연락할게요.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2: 참, 야,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가정 기대되네요. 목사님.
1: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신 분들을 아, 우리 PD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누르시는가 봐요.
2: 그러니까
1: 어떻게... 오늘 이렇게 완전히 딴 날보다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과 연결이 바로 되는데
2: 이번에는 목사님
1: 네.
3: 무교
1: 아 할렐루야 정답 맞추셨어요. 삼선 무교
2: 무교. 본인이 진짜 무교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2: 옆에서 막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6959번님
1: 네. 69
2: 여보세요?
4: 네?
2: 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4: 네.
2: 혹시 학생이에요?
4: 네.
2: 몇 학년?
4: 5학년이요.
1: 5학년.
2: 혹시 5학년. 5학년 친구가 아까 무교라고 보낸 거예요? 문자를?
4: 네.
1: 이야 잘했어요. 반가워요.
2: 아까 보니까 지금 엄마 목소리인가요 옆에?
4: 아니
2: 그러면
4: 선생님.
2: 아 선생님 너 새끼라에게 문자 보낸 거지 뭐 이렇게 금방 음성이 들렸는데?
4: 에?
2: 새끼라에도 음성 뭐 문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4: 아 그 집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선생님.
1: 아, 네.
2: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새끼라를 아시네요?
4: 네?
1: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딱 알지? 어떻게 문자를 네, 다 라디오 보냈어요?
4: 들었어요,
2: 라디오를 같이 들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새끼라라고 알고 있군요.
4: 네.
1: 우와, 우리 공부하는데 친구... 어떻게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
4: 차에서 들었어요.
2: 면서 자, 지금은
1: 잘했어요.
2: 어디예요? 지금은 집에 왔어요. 집이에요?
4: 지금 차예요. 지금
1: 차에 있구나.
2: 옆에 있는 선생님 운전하고 계시고.
4: 네.
1: 와.
2: 자, 우리 5학년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4: 이성우요.
2: 성우. 성우. 성우가 무교라고 보냈잖아요.
4: 네.
2: 무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4: 종교가 없다는
1: 치. 오, 정답.
2: 교회 안 다녀봤어요?
4: 네.
2: 진짜?
4: 네.
2: 한 번도?
4: 네.
2: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고?
4: 네, 가본 적이 없어요.
2: 가본 적이 없구나.
1: 우와.
2: 근데 오늘 왜 보냈어요? 무교라고?
4: 네.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
2: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1: 운전하시는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4: 네.
2: 그렇구나. 선생님은 다니고 계시고
1: 선생님 차에 들려 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저 무교예요. 이야 정답 선생님
2: 잘했어요,
1: 뭐예요?
2: 잘했어요.
1: 이렇게 물어봤나? 아니면 직접 삼선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4: 선생님이 알려주셨구나.
2: 아, 선생님 알려줬구나.

0: 어쨌든 정답 잘 맞췄어요. 어, 너무 반갑네. 어,
1: 성경에 와.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촌이 아니라 삼손. 이름이 삼손이야.
0: 네.
1: 힘이 센 사람. 나중에 교회 가면은 이 삼손 네. 얘기 분명히 들을 텐데, 응?
2: 네.
1: 그 성경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우를 엄청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응?
2: 네.
1: 성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오늘 방송을 듣게 하셨고 성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우가 예수님이 성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대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우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천국 간다.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응?
0: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2: 아니요.
1: 부모님은? 부모님은? 안 다니시고.
0: 아, 안 다니시고.
1: 자, 우리 6959번. 6959번이 우리 성우 전화번호 맞죠?
2: 네.
1: 어, 성우가 어, 좋아하는 일단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0: 당첨.
1: 아까 아저씨가 막 선물 부른 거 들었어요?
2: 뭐 들어.
1: 자, 선물이 뭐가 있냐면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우리 성우가 좋아할
0: 뭐,
1: 만한
0: 좋아할
1: 거가
0: 만한 거. 엄마 아빠 드리면 아. 좋아하겠다 하는 거 하나 골라봐.
1: 아니 왠지 성우 연어 좋아할 것 같은데.
0: 성우,
1: 아니면 견과 성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0: 연어.
1: 어, 본인이 골라봐요. 어떤 거?
2: 연어.
1: 그렇죠. 왠지 연어 좋아할 것 같아.
0: 강요하는 것 같은데.
1: 아저씨 강요 절대 아니야.
0: 네,
1: 연어 좋아하죠.
0: 좋아하죠?
2: 네.
1: 아, 오케이. 그래. 연어 좋아하고.
0: 네.
1: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견과도 드릴 테니까 견과도 먹어요. 견과.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0: 아니 네. 선생님 앞에 운전해 주시는 선생님을
1: 아, 선생님은 또 따로 드려야겠네.
0: 따로 또 선생님은
1: 지금
0: 드려야지.
1: 운전 중이시니까.
0: 아 그럼.
1: 어, 선생님은
0: 따로
1: 제가,
0: 전화해서.
1: 에, 어.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성우.
2: 네.
1: 혹시 주위에서 교회 가자는 말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2: 네.
1: 아 그렇구나. 오늘 한번 들어봐요. 오늘 한번 들어봐.
0: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네. 데리고 가도 좋겠다.
1: 그러니까.
0: 선생님 교회 다니시니까 새끼나 그러니까. 틀어놓고 네, 들으셨을 네. 게 않겠어요?
1: 자, 우리 성우가 어, 예수님을 믿고 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 이제 나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그 라디오 들어봤죠? 목사님이 먼저 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편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난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1: 아멘.
0: 기도 처음 해봤죠?
2: 네.
0: 와, 그러니까, 와. 이제 앞으로도 항상 어.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소원이 있거나 또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똑똑하네.
1: 자 우리 성우 지금 어느 지역에 살아요?
2: 어?
1: 어느 인천. 지역?
2: 인천.
1: 인천, 인천,
0: 이천, 인천.
2: 아, 인천이요, 이천.
0: 경기도 이천.
1: 경기도 이천이구나. 네. 알겠어요. 경기도 이천. 금방 기도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성우의 죄, 아저씨의 죄,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꼭 교회를

0: 가보면 좋고, 옆에 계신 선생님 교회 한번 이번 주부터 가봐요.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요.
1: 앞으로
0: 그래요. 성우
1: 기회가
0: 오늘 전화
1: 많을 것
0: 받아주셔서
1: 같아요, 하나님이.
0: 감사하고,
1: 네.
0: 이따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 볼게요.

0: 아직도 있네요.
1: 아, 그러니까 아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면 다 성경학교라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0: 그러니까
1: 참 우리 너무 안타까운
0: 다음 일이지. 세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아 네.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새끼라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한 한 문장이라도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어떻게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오늘 아우 전화를 다 못했어요. 오늘 방학생 무교생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고
1: 네 방송 끝나고 모두 연결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저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 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새소방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무 초청 찬양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 또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버무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2번 불에 준비했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2번 불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사막장 준비했습니다. 브람스는 교향곡을 총 4곡 남겼는데요. 1번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2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2번과 3번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을 했는데요. 특별히 3번 교향곡은 4개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길이가 짧은 작품이지만 원숙기에 접어든 브람스의 음악적인 세계가 아주 짙게 배어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사막장은 원래 사막장은 스케르초 악장으로 많이 작곡이 되는데 이 교향곡 3번의 사막장은 서정적인 선율을 기반으로 해서 어쩌면 굉장히 조금 쓸쓸한 왈츠풍 같은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에서도 이 악장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서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사막장 포코 알레그레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의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작품 번호 324번 작품인데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천둥과 번개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E 메이저 준비했습니다. 비킹 그룹 올라프 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스윗 파르티타 3번 E 메이저 비킹그루 올라프 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E 플랫 메이저 가운데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티 너팅 헬세트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트럼펫 콘체르토, 이플랜 메이저의 사막장 론더, 티너 싱 헬세트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윤지원의 오보에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과 진심의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그럼 신문에 보면은 어느 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이제 막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은행이 이제 차압 추심이 들어가고 이제 막 흔들리는 위기 속에 전문 경영인이 투입이 되어지고 이 전문 경영인이 원칙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모두가 땀 흘려 일했더니 그 기업이 회생을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자주 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기업이 세워지고서 이제 세워진 이상 번창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자금도 빌려야 되고 새롭게 유망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넓히고 넓혀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넓히는 과정에서 뭔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데 넓히는 데만 애써서 자금도 딸리고 이게 전체가 다 조화롭게 움직일 만한 내부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럼 서서히 이제 압박이 찾아오면서 경영이 부실해지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사실 무너지는 기업들이 뭐 한 해도 뭐나 부지기수죠. 그러나 호가는 그렇게 위기 속에 있는 기업에 전문 경영인이 와서 그가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거기서 원칙을 정하고 기업 회생을 이루었다. 원칙을 정하고 기업 회생을 이루었다. 결국은 이 부실이라고 하는 말 속에 종종 빨리 발전해야지 넓어져야지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업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뭔가 잘 살아봐야지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저축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우리가 조금 됐어요. 실력도 늘고 돈도 벌고 집안 규모가 커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처음 열심보다는 내가 더 넓어지고 싶어, 내가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뭔가 우쭐거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우리 삶의 경영이 방만해지죠. 시간, 건강, 물질, 내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경영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는 아무데라도 될 수 있어. 절대 이 모든 자원들은 무궁무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도 자산이고 빚도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일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빈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젊다, 내가 조금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몰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어지면 시간, 건강, 물질, 관계가 다 허물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부실경영되어지는 예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젊은 날 내가 한잔 마시고 뭐 놀고 뭐 잠깐 다 이러...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많아지고 과용하면 몸이 부실경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뭐 내가 뭐 재미있게 놀고 뭐 내 쓰는 거지. 시간도 어느 날 부실경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망가지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문 경영인이 찾아와서 원칙을 세우고 회생을 한다, 재기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원칙을 세우는 데는 이게 바로 믿음생활이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원칙이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방만해지지를 않습니다. 조심스럽죠. 행동, 언어, 생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느 날 막힐 때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우리 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어. 이게 마음속에 원칙이 되어지는 거야. 사랑이 원칙이 되어지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원칙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고 한 번 더 해보지 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결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삶의 원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나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나를 위해 써야 되지만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다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을 쓰고 해서 내 물질에도 방만한 자기 이익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물질에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칙 있는 물질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세우게 되어지면 원칙은 망했던 것들이 회생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져요. 신앙생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면 반드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자야. 나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하루에도 한 가지 내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겠어.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를 경영하더라도 내가 잠자기 전 일부는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일터에 나가서 잠시는 머리를 조아려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내 몸도 그렇잖아요. 원칙이 없으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은 다음에는 급하게 잠자리에 눕지를 않겠어. 내 몸을 일으켜서 불편하더라도 동네 한 바퀴 걷고 올 거야. 원칙을 정해보세요. 원칙을 정하면 무너지는 몸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칙을 생각나게 하고 창의적으로 꿈꾸게 하고 이것을 이루기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칙이 세워지는 인생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회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석주 동안 이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이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이 양반이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여종이고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선지

자 엘리사이고 그리고는 그의 몸종인 게하시이고 그러니까 나 우리 모두를 나만이라고 여기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그 속에서 아 우리 몸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한번 나만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성을 도모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어린 여정과의 관계입니다. 1절 말씀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나만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를 말하면 이제 총사령관, 참모총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은 이스라엘과 가끔씩은 좋은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 시절에는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붙어 있으니까 자주 싸웠어요. 아람은 힘이 더 셌고 이스라엘은 때때로 아람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에게는 아주 오른팔 같은 존재이고 권세가 아주 높았어요. 인품도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공을 이루어서 나라를 구했고 동시에 왕에게 큰 승전 소식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와 왕에게 복덩어리 같은 존재가 나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예요. 정말 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나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일종의 나병이라는 균이 몸에 침투한 것입니다. 일전에는 좀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몸이 뭉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높여서 한센병이라고 병명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균이 몸에 침투해서 내 몸의 기능을 망가뜨리는데 특별히 피부와 겉조직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살이 아닙니다. 균에 감염이 되어지고 썩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손 튀어나온 부위들 뭐 눈, 코, 입, 귀 모든 부위들이 다 썩어서 뭉개져 버리는 몸이 몰골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을 천형, 하늘의 벌로 여겼고 이 나병만큼은 일반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것을 다루도록 했지요. 이 나병이 발병되어지면 이게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정말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 비참한 병이 나병이었어요. 하지만 나만의 나병은 아마 전염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의 질병은 그 자신이나 온 가정, 왕에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자에게도 슬픔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과 마음속의 질병들이 다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나는 괜찮지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러 나온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구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명상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뭔가 잘 열심을 내어서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께 도움받으러 구원받으러 온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의 집에 어린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요, 노예. 그래서 자기의 집 안에 두고 안주인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작은 자이죠. 이 아이는 어려서 전쟁을 경험하고 비참함을 겪은 아이인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소녀의 친구와 이웃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죽었던지 어쨌든 이 딸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무력감이 지금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 것이 끔찍한 사륙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타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엄청난 비극을 온몸으로 경험한 작은 소녀예요. 낯선 곳에 끌려왔어요. 타이에 의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은 부모를 죽인 이 원수, 그런 분노와 억울함으로 꽉 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소녀가 나병을 걸린 적군 장수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질병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잘 됐다. 우리 고향, 우리 부모님 다 죽인 이 원수, 너도 죽어야 돼. 뭐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거야. 이런 마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주인한테 말합니다. 아,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 땅의 선지자 그분 앞에 섰다면은 아, 우리 주인이 병이 고칠 수 있을 터인데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분노와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비록 원수의 집이지만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어린 소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만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 나라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자아이의 긍휼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망하는 겁니까? 그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있지만 너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었다면 기억하세요. 그를 구원하는 것은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입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인간관계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이에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6월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미움으로 잘 될 수는 없어요. 적의와 원수 맺음으로 잘 될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우리 사회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의 차이로 서로 아파할 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회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세. 예, 나만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복음으로 들었어요. 복음으로 든 거예요. 그리고는 나만이 들은 그 복음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야 되겠다. 장군이니까 왕에게 가서 고한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왕도 자기 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가라, 내가 친서를 써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비록 작은 여종의 소리였지만 나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만에게 원함도 있었지만 이 아이의 말을 신뢰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해요. 여정의 소리를. 그리고는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치료받으리라 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이 여정은 분명히 전쟁의 참상을 목격을 하고 좀 비참함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노예 삶을 사는 건데 이제. 그런데 자신의 집에 이 바깥 주인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 소녀가 낙담의 자리에서 자포자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난 작아, 난 억울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자비와 긍휼은 불가능하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녀 비참한 그의 삶에서 자포자기하지는 않았어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침내 주변에 인정을 받는 소녀가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이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나만이나 안주인이 들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결심이 나온 것은 평상시 이 소녀가 그래도 얘가 헛소리는 안 해, 얘가 쓸만한데?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 말을 따르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포자기, 절망의 가운데에서 이 소녀가 놀랍게도 그의 이쪽의 주인이죠,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타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 언어가 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쓸데없는 소리야, 좀 헛소리야, 그게 아니라 생각은 다르지만 이 녀석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작은 자의 소리가 한번 들어볼까? 이거는 그 작은 자가 평상시 했던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내가 약하고 무시당하면은 안 돼요. 우린 작은 자예요. 부족해요. 세상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노로 적대하거나 원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심히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서히 인정을 받는 중에 귀를 기울여 듣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을 이거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처음부터 들을만한데 괜찮은데 복음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행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해? 야, 우리 모두가 다 일하는데 너는 주일이라고 너는 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 야, 너는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 오해의 소주가, 억울함을 당할 여러 경우가 사실 그리스도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결이 다르고 역류하여 흐르는 것 같을지라도 충실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중에 어느 날 세상이 자기 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물질을 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야, 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 거야, 나는 나의 이익만 아니라 너를 위해 살 거야,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간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어느 날 세상이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삶이 멈춰지는 그 환경에서는 얘들이 누구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를 들려주게 만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가 상대를 죽여 이기겠다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고 마침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온전케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가치이고 희생의 가치예요. 하늘의 씨앗으로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지 않아요. 우리 심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산 뒤에 주 앞에 갈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의 가치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때때로 흔들리고 왜곡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이거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칙을 세우세요. 원칙을 세우면 위대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밖에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원칙을 세우고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묵묵하게 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면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원칙을 세우면은 자녀들이 뭔가 원칙을 세운 부모에게서 등불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원칙을 세우는 자에게는 허물어진 세계를 일으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명의 계집종 나만에게는 결국 복덩어리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도 복음을 이방까지 전하게 해준 하늘의 복덩어리였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증언해주는 무명의 증거자가 바로 이 어린 소녀였어요. 이 여종은 작지만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안 되고 건강하지 못하면 내 이름이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이미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이 무명의 평범함 속에 들어있는 위대함이야말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추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뭐 위대한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 무슨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신앙의 위인들을 주목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을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처럼 되지 못했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도 있어요.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 말씀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그 소녀를 귀하게 여겼어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 준 것이 어린 소녀였어요. 그 자신은 분노와 괴로움,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세상을 구원하는 여인이 된 것이에요. 무명과 평범 속에 들어있는 이 소녀의 삶, 거기서 나만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앞날, 난 작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원칙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무릎 꿇는 시간,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고

0: 무명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 무엇에도 마음 설레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 주니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마음을 설레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이며 그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그 유혹, 심지어 가장 큰 고난조차도 결국 지나가지만 주님만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며 그분을 붙드는 분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되며 주님 안에서의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원웨이 싱어즈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외인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평안이 넘치며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흐뭇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변함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정함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워십의 찬양과 지나가 노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듭니다. 늘 반복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회의를 느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십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창세기 이제 오늘 50장으로 이제 창세기를 끝내게 되는데 요셉을 그 모함과 그 배신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요. 아침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밥을 먹었는데 점심에는 바로 왕이 불러서 왕궁에서 귀족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의 식탁에서 수라상을 함께 나누는 자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탁월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파라오가 이야기해 보니까 다 알아요. 그의 꿈도 해몽하고 결국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셉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입헌군주제처럼 자기는 왕의 권위만 가지고 있고 정치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죄수에서 온 나라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데 그때가 30살이었어요. 예, 17살에서 이제 30살 13년이라는 부덩이도 노예도 감옥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결국 높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상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떠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완전한 길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말하되 요셉

대비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한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방패막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실질적인 최고 왕과 같은 권세자는 요셉이에요. 산천초목도 떱니다. 형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미워했고 시기했고 그의 꿈을 조롱했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결국 은전 20냥에 뭐 은 한 덩이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에 팔아서 종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처참한 죄악들이 이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동의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뽑고 이빨을 상하게 하면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형들이 한 그대로 그러면 갚아주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 형들의 자식들 다 은전을 받고 종으로 노예로 인신매매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나타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덜덜덜덜 떨리던지 요셉에게 이제 하소연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길 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한다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요셉이한테 불러서 용서하라고 해야지 왜 가해자들을 불러서 야 요셉이한테 용서하라고 하라고 했다고 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추론해보면 커요. 어쨌든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도 팔아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더라. 자,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고센 땅 좋은 곳에 편안하게 요셉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지금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겠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응? 당신이 마당 쓸란 마당 쓸고 일하라면 일하고 응? 그 돈과 수고 대가 받지 않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돼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자신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눈에는 눈,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금 최선의 노력을 형들은 살기 위해 다 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종이 되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내가 종이 되어 이 무서운 요셉의 처벌, 심판을 무마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 사람이 너무 세 달 동안 기부스하고 다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럽니다. 미안해. 내가 팔 부러뜨려서 미안해. 내 팔도 부러뜨려. 자, 팔 부러뜨려.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상처가 없어지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인신매매범 되어서 노예로 팔았다고, 자기들이 노예가 된다고 해서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끔찍한 죄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불교는

오늘날 그렇게 스스로 율법과 계명의 종이 돼서 전재산 팔고 산 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고행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사라집니까? 천주교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선행과 봉사를 하며 수도원에서 그 고행을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중세 가톨릭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행위로는 1%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력함이 인간의 실존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의 신분은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고행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예?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고행과 행위와 선행으로 살 길이 열린다면 하나님 아들이 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합니까?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잘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형제들이 자기들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도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요셉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절에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울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너무 쓰디써서 울었겠습니까? 형들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의 눈물은 그 형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 형들을 형제로 대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용서하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눈물이 우리를 요셉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아버렸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던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바꾸사라는 말이 인견, 그 풍기의 인전, 인견을 짜잖아요. 비단으로 옷감을 짜죠. 한올한올 정교하게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악독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까지도 바로왕의 강팍함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듯이 당신들의 구덩이에 던진 그 죄악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흉년의 때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보면 메뚜기와 황충에 의해서 우리 돈과 재산과 생명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잃어버린 횟수만큼 갚아주신다.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음모와 모함으로 감옥에 던졌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억울하게 예수님 감옥에 들어가셨고 심지어 십자가라는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환호하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그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 흉년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7년 동안 경제 대통령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흉년 때 많은 백성을 살려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살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기근으로 오늘 우리가 죽잖아요. 의가 없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날마다 스트레스에 불면에 밤을 지낼 수밖에 없고, 여러분 형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 나는 의가 없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죽이시면 어떻게 하지?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떤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의 책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먹여서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밀을 나눠줘서 이제 밀로 빵을 만들어서 맛있게 구워 먹었겠죠. 예수님은 너희가 매일 먹는 만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리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죠.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영생의 양식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마실 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기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 예수가 들어오면 나라도 부강해지고 인생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데, 공포심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로하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생명 지켜주겠습니다. 우리 조카들, 당신들 자녀들 내가 기른다는 말은 총리가 기르는데 최상의 삶을 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오늘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생명 붙잡는다. 너희 자녀 네가 아니라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 내가 최고의 삶으로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길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총각 때, 처녀 때 그 실수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들춥니다. 남의 죄를 잘 들추는 사람은 좀 마귀하고 친구예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를 들춰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혈로 자꾸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제로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제로 용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신부라고 하시며 위로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위로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위로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고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리해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데, 오늘날 경제가 좀 흉년 같다고 해서, 내일이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10년 만에 어떻게 지금보다 더잘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K-팝, 뭐 K-치킨, 뭐 한국 심지어 김밥까지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바라는, 내가 너희의 자녀를 기를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랑하면 우리 후대들을 예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에 인간의 몫은 1%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0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무엇을 한들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우리가 나의 창조자를 거역했는데,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착각하며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이 무슨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요셉의 전적인 은혜예요. 바로 예수님이 은혜 베푸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살을 먹여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거저 은혜로 우리는 천국도 가고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아무리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도 그것을 완벽하게 압도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탄식하고 한탄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천국도 가려고 몸부림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안타까움의 눈물, 긍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누가 나를 위하여 진짜 애통하며 울어줄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진짜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 진짜 우방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가는 거지요. 진짜 이 비참한 대한민국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열방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좀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않아도 요셉이 그 형들을 품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역겨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그냥 지나가라. 야, 뾰족하게 그러지 말고 덮어줘라. 그를 격려해줘라. 응? 네 자녀 0점 맞았어도 다음 100점 맞는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너 학교 다닐 때 너는 더 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계속 주세요. 저도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좀그 어려운 목회자인데 좀 도와줘라. 그 자녀 만나면 주머니에 있는 돈좀다 털어줘라.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0: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은 손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죄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용서하셨고 놀라운 은혜, 하늘에 신령한 은혜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다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혼의 우물이 바짝 말랐어요. 나에게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은혜가 메마르면 바리새인의 정죄하는 영성이 흘러나오고 그 바리새인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녀를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해요. 오늘 나에게 예수가 메말랐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나로 예수님의 은혜의 샘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가장 존귀한 자로, 열방을 살리는 부요한 자로 축복하시듯, 여러분 너무 뾰족한 사람 하나님 축복을 못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헬렌 켈러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리반 선생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한 소녀에게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준 참 스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렸을 때 설리반은 정신질환 수용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방에서 지낼 만큼 세상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대요. 그때 한 크리스천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은 설리반을 포기하지 않았죠. 따뜻한 돌봄 덕분에 설리반은 건강하게 수용소를 나오고 자신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흘려보내요. 헬렌 켈러 곁에는 설리반이 있었고 설리반 곁에는 한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죠. 한 사람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요. 우리 곁에도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할 때도, 넘어질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볼까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첫 찬양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진아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퇴근길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양 듣고 싶어요.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은 저녁입니다. 이런 댓글들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우리 0031번님께서요.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저녁 시간 동안 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어여뻐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는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주십니다. 그 동행의 기쁨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가득하길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6월 10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또 감사를 했는지 돌아보시면 되고요. 또 말씀을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또 찬양을 들었는지 불렀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방금 만약에 찬양 들으셨다면 오찬화는 그냥 올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샵 9030으로 출석체크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유튜브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포항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검색하기 어려운

오신 분들은요. 샵 9030, 샵 9030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라,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 두 글자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요.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말고 보라라고 두 글자를 샵 9030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또 보이는 라디오 접속을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우리 홀리원의 목소리예요. 주께 가는 길. 오늘은 동행에 관련된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 나가는 동안 출석 체크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312번님께서요,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행복한 저녁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수요일 되세용 하트 4개! 너 하트를 꽉

찬 하트를 4개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570번님께서도요. 오감환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홍PD님. 오, 오늘 감사 어떤 감사가 있으셨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하루, 너무나도 좋은 이런 문장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계속된 감사가 우리 8570번님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3289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또 활용을 해주십니다. 센스 있으세요. 오찬완 오큐완 오마완 보내시면서 홍서영 PD님 반갑습니다.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한마음 찬양제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하셨네요. 일단 오늘 큐티 완료라고 이렇게 활용해 주신 거 너무나도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오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셨나 봐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한마음 찬양제를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찬양제 은혜롭게 또 복되게 진행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포항 극동방송이라고 유튜브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접속하기 번거로우신 분들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1349번님 또 5987번님 보라라고 남겨주셨네요. 들어오셨죠? 반갑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정복희 님께서요. 처음으로 보라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게스트분들의 얼굴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네요. 또 우리 박종원 님께서요. 보이는 라디오 오찬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걸요. 행복한 저녁과 승리하는 수요일 되네요. 아멘 아멘. 아멘. 또 승리하는 수요일 되신다고 해주시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헤븐오프TV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홍상영 PD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저희 방송을 대신 홍보해 주십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포항극동방송 들어오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이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왜 좋냐? 이 유튜브가 시작되기 전에 알림이 가요. 알림이.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PD님들의 방송 알림을 통해서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네 하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구독 버튼 누르면 항상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될 때 항상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PD님의 상큼한 모습을 보면서 들으니 더욱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경주님 은혜 감사하셨네요. 이렇게 아이디가 은경주님 은혜 감사. 오찬완, 오감완,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청진교회 수요 기도회를 갈 준비 중입니다. 성령 충만 뜨거운 기도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그 기도회도 하시나 봐요. 성령 충만한 기도회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전에 좀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마음을 촉촉하게 또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오늘은 중요한 코너 또 은혜로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출석 체크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코너 놀라운 찬양 속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0: 네,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0: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답도 퀴즈 정답도 맞추시고 또 찬양도 부르면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서 기쁜 순간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질 두 분 모십니다. 우리 TF 워싱팀의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형제님. 아우.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또 새로운 모습을.
1: 아, 새로운 모습으로.
0: 네, 새로운 네. 모습으로 함께하셨어요.
1: 네. 좀 이마가 열렸죠?
0: 이마가 열리셨습니다.
1: 네, 이마 열어버렸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이제.
0: 아, 날이 더워서 네. 이런 작정을 하신 건가요?
1: 작정인가요?
0: 네, 작정을 하셨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여름인 것만큼 또 이렇게 시원하게
0: 오픈하셨습니다.
1: 작정을 했습니다.
0: 혹시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포항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 포항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샵 9030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0: 이물이 훤하세요.
1: 아유.
0: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
1: 그냥 교수님께 들을 법한 말 같은데 굉장히
0: 무슨 말씀이세요?
1: 구수하네요, 피디님.
0: 아, 네,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모든 게 다 어려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정 자매님, 실제로도 어린 우리 예정 자매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0: 자매님 반가워요. 대학 생활 어떤 거예요, 요즘?
2: 이제 거의 종강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1: 와.
0: 시험 좀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2: 네,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 뭐 발표도 준비하고 있고.
0: 과제도 많으시겠네요.
2: 네, 과제도 좀 있습니다.
0: 바쁜 분주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놓지 않는 예정 자매님들께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오늘 우리 놀라운 찬양 속으로 찬양으로 즐겁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저희가 항상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1: 주제가 있죠.
0: 네. 오늘 제가 동행에 관한
1: 그렇죠.
0: 찬양들을
1: 아, 깜짝 놀랐어요.
0: 올려드렸어요.
1: 어떻게 알았지?
0: 어떻게 알았을까요?
1: 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피리님?
0: 오늘 주제가 뭐예요?
1: 오늘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0: 동행!
1: 네.
0: 네, 이 저녁 시간에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또 0031번님께서 올려주셨기도 했는데 퇴근길에 위로받고 싶다.
1: 아, 그렇죠.
0: 퇴근길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을 듣고 싶다.
1: 네.
0: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1: 와, 오늘
0: 그런데
1: 네.
0: 딱 마침
1: 네.
0: 동행의 기쁨 또
1: 맞습니다.
0: 동행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찬양을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네. 기대되고요.
1: 네.
0: 네, 오늘 찬양 어떤 마음으로 또 동행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이제 동행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우리가 기쁨보다는 눈물이 많고 기대보다는 실망이 많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버티게 해주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0: 네.
1: 그래서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꿈을, 누군가는 관계를,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죠.
0: 네.
1: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죠.
0: 아멘.
1: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잖아요.
0: 아멘. 우리가 네. 사실 이 신앙을 기독교, 이 기독교를 아니라고 적죠, 종교에.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1: 맞습니다.
0: 체험하는
1: 네.
0: 종교고요.
1: 맞습니다.
0: 체험하는 그 순간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 순간들을
1: 네.
0: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은 뭔가 이런 어려움, 그리고 버텨야만 시간 안에서 막 왜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했다면
0: 네.
1: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를 묻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죠.
0: 아, 하루하루를 네. 살아가면서요.
1: 맞습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0: 네, 아멘. 우리 네. 예정 자매님도 네. 동행의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동행의 기쁨을 좀 누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3: 아, 그럼요.
0: 네.
3: 저는 일단 찬양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와우,
0: 찬양 중에.
1: 네.
3: 네. 찬양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구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0: 우리 또 오늘 8570번님께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문자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1: 오.
0: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나빠지지 않음에 감사 했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1: 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0: 이게 바로 동행의 기쁨 아닐까?
1: 아, 맞습니다.
0: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했더니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주님을 그 순간 순간에도 놓지 않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감사로 네. 네, 그 순간을 이기고
1: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전환의 미학.

0: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놀라운 건 같아요.
1: 아멘입니다.
0: 감사로서의 전환.
1: 생각을 바꾸는
0: 네,
1: 전환이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의 첫 찬양 궁금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첫 찬양의 제목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네.
1: 아우, 갑자기 은총하니까 또 우리 직원분 한 분이 생각나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성함이 은총이라고
1: 네,
0: 하셨죠.
1: 듣고 계실까요? 최은총 과장님.
0: 아하, 네,
1: 네. 그때 저번엔 못 들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0: 아이고,
1: 듣길 바라면서.
0: 오늘 이제 박제가 됩니다. 유튜브로.
1: 네. 우리 은총 과장님이 또 여기 계세요. 포항 극동방송에.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네.
1: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 선곡하셨을까요?
0: 네, 우리가 이제 동행을 얘기하는데요.
1: 네.
0: 이 동행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1: 아멘.
0: 네, 그렇게 이제 동행의 시작은 어떤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1: 아멘.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0: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만큼 우리가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 아멘.
0: 네.
1: 벌써 그 후렴의 가사가 막 떠오릅니다.
0: 아, 맞습니다.
1: 네, 지금 바로 불러보면 좋겠어요.
0: 네.
1: 이 퇴근길 또 혹시 또 출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저녁 시간에.
0: 그렇죠.
1: 네. 모든
0: 맞네요.
1: 순간에.
0: 네.
1: 지금 혹시 저녁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0: 네.
1: 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올려 드립니다. 그런데
0: 네, 그렇죠.
1: 네, 퀴즈를 먼저 말씀드려야
0: 네,
1: 돼요.
0: 기다리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1: 아,
0: 말하고 싶어 가지고 그 퀴즈.
1: 은혜로운 순간들 함께 하지만요. 퀴즈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0: 네.
1: 오늘의 퀴즈 출제 드립니다.
0: 네.
1: 네, 오늘의 첫 번째 퀴즈 궁금합니다.
0: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의 제목은요. 로쿠코 퀴즈.
1: 호흡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0: 네.
1: 이 퀴즈를 말씀하시는
0: 그렇죠.
1: 로쿠코 퀴즈.
0: 네, 맞습니다.
1: 네, 어떤 퀴즈인지 한 번 더 설명.
0: 이제는 뭐 트레이드마크 퀴즈죠.
1: 네, 네, 맞아요.
0: 거꾸로 부른 부분을 맞춰주시는 퀴즈입니다.
1: 네, 이 가사가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거꾸로 바꾸면 로쿠코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거꾸로 부른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네, 찾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은요 객관식이 없어요.
0: 와.
1: 좀 쉬워가지고
0: 그렇죠?
1: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좀 외계어 같은 부분, 아, 이런 가사가 있었다고 하시는 부분이 퀴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퀴즈 부분은 찬양 중에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남기셔도 되고요.
0: 맞습니다.
1: 오늘은 어떤 게 진행 중이라고요?
0: 오늘은 유튜브로 놀라운 찬양 속으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하고 있죠.
1: 맞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 중이니까요.
0: 네.
1: 유튜브로도 정답 보내주세요.
0: 와우.
1: 네, 오늘 그래서 동행의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찬양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두 분의 목소리로 또 반주로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올려드립니다.
0: 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입니다. 와, 오늘은 로크커 퀴즈.
1: 맞습니다.
0: 네, 내 영혼이 은총이버 로크커 퀴즈였는데요.
1: 네.
0: 아, 제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거꾸로 부른 분. 아, 근데 약간 중국어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조금 비슷합니다.
1: 그렇죠.
0: 오늘은 또 그리고 이 글자를 뒤집으면 제가 또 아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1: 맞습니다.
0: 네, 또 니하 행동 뭔 너의 행동 약간 이런 느낌도
1: 그렇죠.
0: 들고
1: 거기서
0: 네.
1: 이제 반대로
0: 네, 그럼 네. 반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여러분들 방금 부른 찬양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거기만 한 번 더 불러주실까요? 우리 정답을 막 맞히시고 계시는데
1: 네.
0: 이 부분이 바로 퀴즈입니다.
1: 네.
0: 네, 원래 가사를 보내주시면 돼요.
1: 네.

0: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1: 네.
0: 과연 무엇을 할 때?
1: 그렇죠.
0: 네,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 네.
0: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1: 네.
0: 뒤집혀 있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니아 행동
1: 와수 예주.
0: 와수 예주. 조금 긴데요. 오늘 저희 주제가 뭐라고요?
1: 동행이죠.
0: 동행이니까요,
1: 네.
0: 여러분. 찬송가 혹시 모르시겠다 하시면 찬송가 438장
1: 네.
0: 지금 바로 검색하시거나 성경책 펴셔서 네,
1: 네.
0: 찾아보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0: 한번더 가사를 묵상할 수 있어요.
1: 와우.
0: 과연 어떤 걸할때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1: 그렇죠.
0: 오늘 오프닝도 주제가 이거였고요.
1: 네.
0: 찬양의 주제도 동행이 주제입니다.
1: 맞습니다.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오늘은 어떤 게 진행 중이라고요?
1: 보이는
0: 보이는 라디오
1: 라디오.
0: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어요.
1: 네.
0: 보라 궁금하시면 샵9030 문자로 보라
1: 보라.
0: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전송해드리고요.
1: 네.
0: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셔도 돼요.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됩니다.
1: 네.
0: 네, 오늘은 뒤집혀 있는 그 가사를 원래 버전이 무엇인지 올바른 가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총 8글자.
1: 여덟 글자요.
0: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렵진 않다.
1: 맞습니다.
0: 후렴에 위치해 있고요.
1: 후렴에 있고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1: 동행입니다.
0: 네, 그래서 두 번째 찬양, 두 번째가 아니죠. 중간에
1: 네.
0: 저희가 세 번째 찬양이에요. 손경민 씨의 동행.

0: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와우.
0: 네. 올바른 가사를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남겨주세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 메가헤르츠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 메가헤르츠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수요일 코너 놀라운 찬양 속으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1: 네, 오늘 정답 저희가 객관식을 안 드렸어요.
2: 안 드렸는데도 정답이 정말 많은 분들이
1: 아, 정답 원래 버전으로 와우. 찬양 불러주세요.
2: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1: 네, 원래 버전으로.
2: 네, 후렴만요.

0: 아멘.
1: 아멘. 아멘. 원래 버전 맞습니다.
0: 네.
1: 아까 전에 그 니하 행동 와수예주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가 원래 정답입니다.
0: 네.
1: 네, 두 분이 너무 잘 부르다 보니까 딕션도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찬양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세요.
0: 와우.
1: 우리 2312번님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정답 맞히셨습니다. 7987번님 7418번님도 정답이고요. 5987번님 정답입니다.
0: 와우.
1: 5297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우리 3289번님께서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또 8854번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형제님?
0: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우리 8387번님은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자매님?
2: 주 예수와 동행하니요.
1: 아멘.
0: 동행하니요.
1: 동행하니요. 하셨고요. 또 물결이 또 왔어요. 우리 8570번님께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정답 맞히셨습니다.
0: 와우.
1: 네, 우리 오늘은 또 처음 들어오신 9567번님 반갑습니다. 정답 맞히셨고요.
0: 네.
1: 또 4282번님도 처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0: 와우.
1: 정답 주 예수와 동행하니 또 3773번님께서도 정답 4156번님 정답 맞히시면서 뭐라고 보냈을까요, 형제님?
0: 4156번님 정답 주 예수와 동행하니입니다. 늘 복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7656번님께서는요 정답 맞히시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들이 편도선염으로 수액을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있지만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주 예수님 입원 안 하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0: 할렐루야.
1: 사랑해요. 아멘. 편도선염으로 고생하고 있군요. 이게 편도선염 진짜 아픈데
0: 저도 잘 알거든요.
1: 저도 알아요.
0: 저 편도가
1: 네, 저도 막 염증 생겨본 적 있어서 아는데 얼른 낫길 또 7656번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실지
0: 그렇죠.
1: 그런데 입원 안 하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 감사해요라고
0: 감사를
1: 또 표현하셨습니다. 와. 아멘 할렐루야고요. 또 6330번님도 정답입니다. 9416번님 정답 맞히셨습니다. 극동방송 듣게 하심에 감사라고도 보내셨네요.
0: 네.
1: 또 우리 회복님께서 유튜브 댓글 회복님께서도요 정답 맞히셨고요. 또 오철진님 정답입니다. 임영민님 정답. 해븐호구TV님도 정답이십니다. 네, 오늘 더 댓글 많이 남기셔도 되는데요.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릴게요.
0: 와우.
1: 저희가 두 번째 퀴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0: 네, 그렇죠.
1: 일단 첫 번째 퀴즈에서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뽑아봤어요.
0: 세 분이요? 와우.
1: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 막 들으셨죠? 네, 지금 선물 받으실 분
0: 오우.
1: 우리 9567번님 4282번님
0: 와우.
1: 그리고 7656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정말 푸짐한 선물도 좋은 선물들
0: 그렇죠.
1: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와우.
1: 네, 오늘 저희가 동행을 주제로 찬양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0: 아멘, 아멘.
1: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0: 아멘입니다.
1: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0: 네.
1: 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담대함이 여러분들께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할 줄 믿고요.
0: 아멘, 아멘.
1: 두 번째 찬양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도 있습니다.
0: 네, 두 번째 찬양의 제목은요,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1: 광야를 지나며.
0: 네.
1: 이 찬양은 사실 저희가 한 번 더 영화로 유명해진
0: 그렇죠.
1: 찬양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비신자이신 분들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2: 맞습니다.
1: 아실 것
0: 같은데. 네, 맞아요. 많은 가수분들도 부르셨더라고요.
1: 정말요? 너무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우리 성경 속에서도 광야가 참 많이 나와요.
0: 정말 많이 나오죠.
1: 동행에 너무나도 적합한
0: 맞습니다.
1: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0: 최적의 환경이 광야입니다.
1: 네, 어떤 마음으로?
0: 네, 정확히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모세, 바울도 이제 광야

0: 광야 시간을 통과했죠.
1: 네.
0: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종종 광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
1: 네.
0: 힘도 능력도 경험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1: 네, 광야는
0: 네.
1: 나의 힘을 빼는 곳.
0: 아,
1: 네,
0: 맞습니다.
1: 이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합니다.
0: 그리고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가까이서 동행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1: 네.
0: 저도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참 광야들을 하나님 만나기 위한 광야를 겪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시간을 일부러 주시는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깨어짐의
1: 훈련을
0: 시간,
1: 위해. 네.
0: 맞습니다. 다 나누면은 오늘 한 8시 반까지 나눠져서 제가 나눌 순 없지만.
1: 네네. 아니,
0: 아무튼.
1: 나눠서 나눠주세요.
0: 아, 나눠서 나누고
1: 네네.
0: 나누면.
1: 네.
0: 네, 아무튼.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1: 네.
0: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음을 이제
1: 네네.
0: 지나온 시간을 통해 알수 있죠. 또 이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1: 네.
0: 그리고 그 동행의 근육이 오늘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1: 동행의 근육.
0: 맞습니다.
1: 이
0: 동행의
1: 표현이
0: 근육.
1: 예술이십니다. 동행의 근육.
0: 네.
1: 맞습니다. 단련되고 훈련되는 광야.
0: 맞습니다.
1: 그치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0: 네.
1: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라는
0: 맞습니다.
1: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오늘 찬양 먼저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0: 네,
1: 퀴즈는
0: 좋습니다.
1: 로꼬 거는 아니니까.
0: 네.
1: 네, 찬양 먼저 광야를 지나며
0: 네.
1: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
0: 아멘.
2: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2: 와, 정말 뜨거웠어요.
0: 네.
2: 정말 폭발적인 그 가창력. 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담겨진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0: 아멘.
2: 찬양.
0: 광야.
2: 우리 헤븐오프TV님께서 할렐루야, 뜨거운 찬양 너무 좋아요.
0: 아. 아멘, 아멘.
2: 찬양 중에 보내셨습니다. 네.
0: 와. 느낌 아닐까요, 광야?
2: 네. 광야를 지나보신 네. 분의 그런 찬양의 네. 가사라서.
0: 앞으로의 광야도 있을 거고요.
2: 네, 아멘. 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0: 아, 정말 아멘입니다.
2: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곳이 정말 광야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2: 또 그 안에서 내가 정금 같아지고
0: 아멘.
2: 순전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2: 네, 오늘 광야를 지나며 동행이라는 주제로
0: 네.
2: 두 번째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0: 네.
2: 두 번째 퀴즈 바로 내드립니다.
0: 네.
2: 네, 두 번째 퀴즈 궁금합니다.
0: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바이블 탐구 생활.
2: 예스. 바이블 탐구 생활.
0: 예스.
2: 성경인가 봐요.
0: 네, 맞습니다.
2: 네.
0: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2: 오! 첫 번째 퀴즈는 객관식이 없었는데 두 번째
0: 네.
2: 퀴즈는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네 가지.
0: 네.
2: 1번은요?
0: 3년.
2: 2번은요?
0: 25년.
2: 3번은요?
0: 40년?
2: 4번은요?
0: 70년.
2: 네, 여러분들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모세,
0: 네.
2: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2: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0: 맞습니다.
2: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요.
0: 그렇죠.
2: 또 말 안 듣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보면 이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0: 그렇죠.
2: 갈 수 있었던 그
0: 맞습니다.
2: 거를 이 기간 동안
0: 뺑글뺑글
2: 그렇죠. 돌리셨다고
0: 네.
2: 해요. 과연 몇 년일까요? 1번 3년, 2번 25년,
0: 어허.
2: 3번 40년, 4번 70년.
0: 와우.
2: 네, 모세 힌트고요.
0: 네.
2: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0: 네.
2: 몇 년 동안 돌았는지.
0: 어, 네, 그렇죠.
2: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0: 아유, 주여.
2: 1번 3년, 2번 25년, 3번 40년, 4번 70년.
0: 와우.
2: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어요.
0: 네.
2: 그리고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2: 선물은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이요? 와.
2: 네. 1번 3년, 2번 25년, 3번 40년,
0: 와우.
2: 4번 70년.
0: 음.
2: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몇 년일까요?

0: 네, 오늘 저희가 퀴즈를 드렸어요. 두 번째.
1: 맞습니다.
0: 광야를 지나며 하면서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몇년 동안
1: 몇년
0: 했을까요?
1: 동안이요?
0: 였는데요. 1번,
1: 3년,
0: 2번,
1: 25년,
0: 3번,
1: 40년,
0: 4번,
1: 70년.
0: 정답은?
1: 3번, 40년입니다.
0: 정답! 40년. 네. 1번은 3년. 예수님의
1: 3년.
0: 공생애 사역 기간.
1: 그렇죠.
0: 2번은 뭔지 아세요? 25년?
1: 25년?
2: 그냥
0: 포항극동방송 25주년.
1: 할렐루야! 와우!
0: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정답 40년이었고요. 70년은요. 아, 지금 70년 보내신 분 계세요. 아쉽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1: 그렇죠.
0: 네, 일부러 좀 헷갈리게 냈는데 헷갈리셨네. 어떡해. 하지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 네.
0: 세 분 추첨해서 꼭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 네.
0: 벌써 적어놨어요. 네,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동행을 주제로 저희가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1: 네, 맞습니다.
0: 어떠셨나요, 형제님?
1: 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정말 미우나 고우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동행의 관계인 것 같아요.
0: 아멘.
1: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0: 아멘. 우리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2: 네, 저도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또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게 네, 다짐하게 됐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목소리로 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 아, 아멘입니다.
0: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수요일을 은혜롭게 채워주신 우리 TF워십팀의 백승조 형제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오늘 동행을 주제로 저희가 찬양 두 곡 올려드렸죠.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가득한 저녁, 수요일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수요예배 가시는 분들 안전히 가시고요.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수요예배, 성령 충만 가득한 수요예배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잘 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응답은 나를 위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자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그 자리를 메우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의 깨달음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예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당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가족과 이웃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0: 보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는 정통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은 도자기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킨츠키라고 합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다시 그 조각들을 붙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금이 간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와 흠집을 금으로 확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도자기를 보면 깨진 흔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진 흔적이 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져서 붙인 부분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실패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솔직하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부분을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부끄러움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자꾸 나를 덮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깨진 도자기를 보듯이 실패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깨진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상처를 그렇다고 감추는 분도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더 아름답게 인생을 회복시켜 사용해 주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992년 기독교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받는 그 현장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 신사 참배가 평생의 그분 마음속에 그것이 마치 찔린 가시처럼 그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락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괜찮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성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자기 안에 깨어진 부분을 자기가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주어진 이것이 내가 아니야. 나는 신사 참배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붙잡아. 그 고백 속에 그분이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야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네. 우리와 다르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고 한국교회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한경기 목사님 신앙을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교부제로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시키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고요. 순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 부족입니다. 우리 모두를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때 하나님 역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마치 자기 주인이냐 자기 하나님이냐 나서서 일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약속의 기한이 7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지금 같으면 예배라 그러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사울왕이 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인 자기 자신이 집전해 버렸습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의 문제는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서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 지금 자신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통로에 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냐 정의롭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종교 형식으로 덮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교회를 할 때 우리는 내 생각 옳음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목회를 하면서도 앞에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봐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종교적이다 해서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에서 참 많이 착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세렛 사람들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모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모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해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우리 모두는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어지길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오랫동안 예배의 형식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이 사

마음과 기대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망이 없고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혀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자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사모함과 기대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해야 돼요? 사모함을 회복하고 기대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속에 임재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딱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를 안고도 그냥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예배가 복권입니까? 사서 당첨되면 좋고 안 돼도 까짓 거 뭐 그 정도 돈은 내가 그냥 기대 비용으로 쓸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흠량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자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마음과 기대가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어요.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한다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과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영적인 통로예요. 그것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재되는 거예요. 역사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알매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뭘 잃어버려서? 사모함을 잃어버려서, 기대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모함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사모했습니까? 기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겁니다. 한 시간 앉아있고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네 왜 저렇게 흥분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모함과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서 회복시키시고 소망 가운데 생명이 가득한 심령 가운데 두근두근거리는 그 기대감과 행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부분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사모함 이상이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부왕 대성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은혜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헐떡이는 이 심령, 영적인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가셔야 돼요. 사람 만나고 가면요 상처받고요 기분 나쁘고요 인사했다고 안 했다고 막 어우 갈등 느끼고. 사람 만나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달라져요.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상관없어요.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심령으로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맡아주셨다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를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허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잖아요. 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결과가 딱 맞출 때 어떻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딱 맞으면 여러분 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전기가 오지 않는다면 뭐가 하나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마이너스 극이 끊어졌든지 플러스 극이 끊어졌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아마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문제 보이죠. 그러니까 없어야 될 큰소리도 나는 거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미가 이렇게 나방 같은 거 그냥 곤충을 딱 물고 오면 이 새끼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는데 가장 많이 벌리는 새끼에게 준대요. 왜요? 가장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걔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배고프면 가장 많이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땀 흘린다고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열심히 행한다고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대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접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를 다녔는데 처음 공동묘지 옆에 가니까 죽은 사람을 곡하는 상조처럼 곡하는 소리만 흉내내고 시장 옆에 갔더니 상인들의 장사치하는 것만 흉내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당 옆에 갔더니 그때 비로소 공자가 스당에 그리는 것을 흉내내면서 맹자가 공부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접근의 힘, 내가 어느 환경에 나를 놓아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의지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어쨌든 여러분 그 생명의 고백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죠. 너의 마음을 지켜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너를 행복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사람의 삶은 메아리예요. 나는 막 흉악하게 크게 아주 인상을 쓰면서 크 함부로 막 말하는데 이 사람은 막 어떻게 됐어? 에이, 천사까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하면 악어고요. 하면 어거지요. 아 하는데 어가 올 수는 없습니다. 삶은 메아리예요.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인상 쓰고 거울 보면 거울 안에 내가 인상 쓰지. 내가 인상 쓰고 거울 보는데 거울은 미쳐버려서 인상 쓰는데도 AI가 적용해서 쫙 웃는 얼굴 보여주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나를 그런 식하게 대하십니까? 내가 아마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거예요. 사람은 영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혼은 여전히 감정 내 오름속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혼이 내 육체를 지배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늘 삐지고 늘내 오름속에서 싸우는 사람밖에 안 돼요.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 된그 영이 내 혼과 육신을 지배하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한 번씩 오해하는 게 뭐예요? 거듭난 나에게 왜 이런 죄가 있고 왜 이런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이게 성격이 변하지 않고 이럴까? 여러분 혼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영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영이. 혼은 이미 죄에 오염돼 있어요. 육신에 가까워요. 그리고 육신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욕심적으로 탐심적으로 반응하는 게내혼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그 영을 붙잡고 영의 반응을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혼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요. 내 기분과 탐심과 욕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과 함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 영을 깨우며 영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놀랍게 내 혼과 육이 그 영에 반응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는, 육신에 속했을 때 할 수 없는 그것을 결단하고 순종해요. 아, 용서한다니까요. 이해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게 나갔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족만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문제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인 사람 침상째 들고 왔고요. 그리고 안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장가에 그들을 놔놓고 주님이 가실 때 옷깃이라도 손이 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게네셋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고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회복된다. 문제인 사람,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해 줄게. 주님 만나면 해결돼.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님 역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어쩌노? 이건 여러분, 시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쩌노? 걱정하지 마. 주님 만나면 돼. 침상째 갔다 오든지, 아니면 시장 바닥에 그냥 그렇게 돌펴놓고 주님 갈때 옷깃을 만나게 하든지, 어떻게든 주님 만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그래야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가.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가까이 하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까봐. 아니요.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멀어지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 생명이 끊어진데 거기서 뭐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죄가 생명을 끊게 만들어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떠나서 우리가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실 때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소유가 복이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소유가 복이라는 것에 마음 다 뺏겨서 그냥 소유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복을 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기복밖에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인격적으로 기쁜 만남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 관계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진다.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안타깝게 외치는 거 딱 하나예요. 붙어 있어라. 너희의 생명은 나로 인해서 느려지는 거야. 내게 붙어 있으면 잎이 푸르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 붙어 있어. 그게 정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붙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게 안타까운 이 심령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마음판에 여러분, 주님께 지금 마음을 새겨놓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게 너희가 가장 행복을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신앙에서 그만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믿지 마세요. 시간 소비하면서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오래 살아봤잖아요. 이제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게네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온

0: 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갔어요.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침상째 메고 주님께 나갔고요. 심지어 시장바닥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들의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처방에 맞게 약을 먹어야만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해 달라고 오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냈어요. 여러분, 손을 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간청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내가 회복될까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냥 간절하게 옷깃에서 손을 대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복과 역사하심의 누림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간절한 심령을 주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발딱발딱 뛰더라도, 통과하고 가슴 치더라도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완전히 파할 수 있는, 아니 아무리 철판이 두껍다 하더라도 그 철판을 파쇄 하는 능력이에요. 뚫고 들어가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슴을 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못 이어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또 왜 저리 흥분하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서 기대감도 없네, 사모함도 없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내가 원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원해도 열심히 하지 않고 뒤처져 있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 결국 내가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도 겟세마네 사람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아니면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깨어진 관계, 식어진 믿음, 정말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주님 손을 꼭 붙잡으면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 얘기를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3409번님의 신청 찬양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 신의 어떤 영화 보고 그때부터 푹 빠지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내 삶의 노래로에 보냅니다. 고흥에서 인사드려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극동방송을 통해 잘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을 때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340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감기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겨울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감기는 뭐 1년 내도록 사계절 상관없이 걸리는 병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환경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즐길 게 너무 많죠.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돌아보시면서 내가 오늘은 어떤 말을 많이 했고 내가 오늘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붙잡고 내가 버티고 살았는지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0: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았다면.
1: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은 정말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뭐 다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것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높은 커트라인을 주시면서 야, 이 정도 살아야지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종교들은 고행을 해서 같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대단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네, 기프티드 앨범 가운데서 추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추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의리,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

니꼬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구체적인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아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새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17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구절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17절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하고 거룩함을 행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의 부모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지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기가 막히게 닮거든요. 말투부터 생각부터 생김새까지 그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피아 워십에 나는 일어섭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 우리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죄인 것을 몰랐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과 경건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그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전도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가 빚어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의와 경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의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또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아이자야 61의 앨범으로 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미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사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아마 1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 보는데 조금 좀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17장인데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역사 철학이 좀 제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은 축복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의 멋대로 행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뭐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게 되고,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그 건져내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사를 세우신 것을 또 우리가 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백성이 되어 제자리 찾아온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또뭐 하냐고요. 또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일곱 가지의 그 배교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 쭉 들어 있단 말이죠. 이 배교의 기간은 그들의 국경을 확장하려는 단지파 사람들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은 미가의 가정과 그 어머니 미가를 망쳐놓은 사실에서부터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우상들을 돌아보기 위해 미가가 고용했던 제사장이 이기적인 계획을 믿고 나가라고 또 단에서 충고를 하게 되죠. 이는 고용된 설교자의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의 집 제사장에 대한 교훈이 17장에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미가는 버릇없는 어린아이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자기의 어머니가 약간의 돈을 저축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훔치기로 합니다. 누가 돈을 훔쳤는지 몰랐던 그 어머니는 그 도둑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되죠. 그러자 그는 자기가 도둑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책망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 사실은요 뭐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았지 회초리로 친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17장 3절을 볼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가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리자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새긴 신상을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있다고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여호와께 드렸지만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으니까 이게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좀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잘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5절, 6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또그 말이 나오잖아요. 옳은 대로. 참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한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거기에 묻되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실 때문에 미가는

약간 괴로웠던 것인데, 그러던 중 이처럼 아주 그 자유스러운 순회 전도자가 방문하면서 그를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 유다의 베들레헴으로부터 온이 레위 사람은 미가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작은 단체의 신부름꾼 노릇하는 고용된 설교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레위는 제사장이 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집에 거하게 됩니다. 11절로 13절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는 이 사사기 17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썰물의 시대가 되었음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그 줏대가 없고 깊이가 없었는지. 우린 여기서 레위인을 성직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 얻었다. 이제 이 집은 됐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될 터인데요. 그러나 생각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끝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미가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멸망의 길로 가면서 복을 받는 것, 타락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이게 되냔 말이죠. 이렇듯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역사들을 소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조심스럽게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한번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는 거죠. 왜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이신데요. 사사기 18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는 곳이 더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극도의 혼란기였다고 보죠. 아무도 지도하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몫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북쪽에 있던 단지파는 아직도 땅을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실제적인 문제였을 거라고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제 거하기를 산에 거하고 있었다고요.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지파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즉 단지파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를 보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3절로 4절을 볼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어디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이 사람은 고용된 성직자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레위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월급이죠. 이 보수에 끌려서 이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 타협은 어찌 보면 부패를 이제 상징한다고 보죠. 부패의 어떤 온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참 우리의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데 미력하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5절, 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나름대로의 거짓 선지자지요. 이 다섯 사람들은 떠나면서 그 레위인이 자기 했던 말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단 사람들이 라이스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정탐꾼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함께 가게 됩니다.

라기스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 우상들과 그 제사장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 사람들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또뭐 점령하게 되면 불태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건설하고 이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이제 중략하고 3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또 진정한 배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단인.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는 모세의 손자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했던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 가운데 모세의 손자가 끼어 있었다고. 이건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적어도 전 세계에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의 집안에서 나와서는 안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의 몰락은 종교적인 배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배교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인 배교는 그 다음 단계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말은 뭡니까?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일화가 19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커다란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그 자중질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의 그 초벌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말씀의 좋은 실례가 이 19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끔찍한 일,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 레위는 참으로 이러한 끔찍한 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죄를 폭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자기의 첩의 시체를 잘라서 각 지파의 메시지와 함께 한 조각씩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제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성경을 사사기서 20장과 21장으로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두 장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는데 종교적 배교에 의해서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종교적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무정부 상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사기 20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이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16절이에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없는 자더라 그랬어요. 어떤 자유주의 주석가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 15분 동안이나 설명하는 그러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오늘날 미사일과 같이요.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에요. 그들의 그 물매로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물맷돌이 만일 정확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위험에 처하겠어요. 그러나 이 왼손잡이의 솜씨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당하게 됩니다. 20장 44절로 46절을 보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만 8천이니 다 용

용사들아,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 이삭 주특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말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

0: 있었다고요. 실제로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했으니까요.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옆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파들끼리 그리고 각계각층이 서로 분쟁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치적인 독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몰락해가는 민족의 과정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슬픔과 그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베냐민 사람들을 죽인 결과 이스라엘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으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미스바에 와서 싸우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랴 사람들이 이 호소에 호응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없애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전체 그 민족들이 타락과 혼란과 서로 시기와 질투와 싸움에 이제 그냥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1장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행하였더라.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국가의 지도자들은 사사기를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IMF가 왔을 때로 다 이러한 기사들이 다 참고가 되어서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맥기 목사님은 오늘날 미국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통제력, 산업의 팽창 또는 풍부한 수확이 아니라 미국은 할머니께서 수요일 날 오후가 되면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차에 태우고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 모임에 데리고 갔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서로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주일 저녁에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배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가정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옳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영적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궤도에서 뭐 탈선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른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찾겠어요?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좀더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도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도 불안하기 그지없죠. 여기엔 오늘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되니까요. 꼭 그런 면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룻기 성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사람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로 삼았더라.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예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미가, 2번 요나단.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난한 심령을 드리옵니다. 빈 그릇인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해 드리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소서. 아멘. 무디 목사님의 매일 아침 기도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은 데서 보는도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곳에 있어야만 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무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남정인의 항해 들으셨습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깊은 곳은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또그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땅에만 있으면 볼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런 게 아닐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그야말로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파니 그레징어의 As the Deer, 지저스 컬처 밴드의 Oh Lord You Are Beautiful, 그리고 힐송 월십의 Magnificen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한부영이 부른 나의 눈을 여소서,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

이거는 알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베델 뮤직과 조나단 데이빗 헬서 그리고 멜리사 헬서가 함께한 I'm Your Beloved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루클리 거트우드의 Garment of Prai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 시절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밸리 포지에서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문 나눌 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오랜 세월을 비서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체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뒀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인 크리스천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름다운 소마트로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찬미 월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나눴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 3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 앞에 나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휴식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His Will의 마음 청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티 밴드의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허브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배인기의 주 성령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예수의 그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89.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때,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누군가 앞서서 가줬으면 또 경험을 해봤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그가 갔던 길, 성공했던 일들을 그 경험을 흡수해서 갈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옳게 가는 건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데요, 우리 삶에는 목자가 계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서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처차 안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어요.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앞서서 걸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참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전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EM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지역에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3: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5: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아,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에 시급

0: 답답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2: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1: 지뢰가.
2: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3: 그래서 안 되죠, 안 되죠.
2: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1: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2: 그럴 거예요.
1: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4: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4: 맞아요,
1: 예상을 했을
4: 맞아요.
1: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네, 서로의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진짜?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5: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1: 남한에 대해서?
5: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
4: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하게
1: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2: 경계해야 되는
1: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네.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6: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6: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6: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1: 그렇죠.
6: 들었어서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나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4: 진짜
2: 같아요.
4: 진짜 너무 쉽게 당해.
2: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네.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 것들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
4: 맞아.
2: 근데 내 친구

0: 그게 없었던 거야.
1: 그래서
0: 순수해, 정말 순수해.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2: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네.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3: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4: 다행히 네,
3: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0: 네.
3: 어,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0: 이런 네. 너무 나쁘다 사장님.
4: 진짜
3: 그 아,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2: 잘못된 이야기, 거다
3: 네 잘못된 거다라는 아,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2: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네.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0: 나빴어 네.
4: 진짜
3: 아니, 생각외로 그런, 많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2: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예.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2: 예.
0: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오.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2: 아, 그렇죠.
3: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갈아야 되지 않나
2: 네. 네,
3: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4: 진짜 실질적인 부분.
0: 네. 그러게요.
2: 네.
4: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2: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0: 보라,
4: 주주,
5: 삼순,
3: 웅이었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꼽으며 반도체 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비율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했지만 양측 모두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콜롬비아 대선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문화가 선거 운동에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압박보다 핵 보유 북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르며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운산군 주민들이 모내기 동원보다 금 채취에 몰두하며 개인 금벌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사적 모임과 한국 관련 대화까지 통제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20년 3분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기업 투자였습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에 힘입어 5.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생산은 15.4% 늘어나 전체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해 1976년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구직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토스, 현대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년 전만 해도 상위권 밖에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채용시장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자들의 선호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취업 선호도 조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산업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6%, 일본이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 11%포인트, 일본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은 한국 25%, 일본은 35%로 모두 감소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 응답자 가운데 한일 관계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3%, 일본은 66%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한국 85%, 일본 81%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활성화가 양국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공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도부와 잇따라 통화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고 양측은 이에 따라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무력 대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휴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겨냥한 공격 의사를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추진보다 북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회담 결과에도 과거 자주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지원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오는 21일에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문화가 선거 운동 소재로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경 좌파 성향의 이반 세페다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감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얼굴에 반짝이 효과와 하트 장식을 넣고 오빠,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더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또한 K-POP 팬 모임을 중심으로 후보 정책을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하거나 K-POP 음악과 공연 영상을 활용한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 동작을 선보였고 선거 캠프 홍보물에도 하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팬들과 직접 만나 응원봉과 음반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 K-문화의 영향력이 문화 영역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에 오르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모델 Y의 한국 판매 1위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은 최고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했는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모델 Y는 지난달 국내에서 8,700여 대가 판매되며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산차 판매 1위였던 기아 소렌토보다도 많은 수치로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내 전체 판매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과 전기차 수요 증가, 가격 경쟁력 등이 판매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국내 완성차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인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정집을 작업장처럼 꾸며 금 추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운산군 북진 노동지구 주민들은 광산에서 흘러나온 광석을 사들여 집 안팎에서 직접 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일꾼을 10명 이상 고용해 광석 분쇄와 세척, 금 추출 작업을 분업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소규모 생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금벌이가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도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는 농촌 지원 대신 금 채취와 금 추출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을 점검한 간부들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자원인 데다 여러 권력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다니거나 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보위부 지시가 인민반 회의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강도 등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생활상에 대한 언급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모습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고, 술자리나 친목 모임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와 외부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간 대화와 접촉하지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양덕은 오후부터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양덕 1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침에 나가실 때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4도, 구성 11도, 강계 10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4도, 구성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개성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4도, 해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15도, 개성과 신계 1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원산과 평강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미끄러운 빗길에 발걸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6도, 함흥 12도, 해산 7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3도, 북청 18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성진이 오후부터 무산이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웅기와 성진 12도, 무산 4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웅기 17도, 무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끝차장 전해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TBC 미션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서커스 단원이 높은 밧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하면서 사람들이 놀라 박수를 보내자 그 단원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저 밧줄 위를 자전거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믿고 있다고 답하죠.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뒤에 타실 분이 계십니까? 이 물음에 아무도 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몸을 맡길 만큼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곤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오늘의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승리와 기쁨과 주님의 권능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 상식에 이룰 수 없는 건데, 인간 상식에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0: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나? 저는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세 번째로 전략하는 거 배워야 돼요. 네 번째로 그 기적에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우리들은 대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굶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다시 로마 속국의 국민으로 있으면서 서러움과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나라 뺏긴 민족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사랑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죠. 사랑을 느꼈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을 느꼈던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의 이처럼이라고 써놨다.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두곡더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이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깊던 그 세월 풍파많던 나날들, 멍들고 어둠이 많던 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멍들었던 이 가슴에 봄날의 눈석이 마냥 모든 소름이 다 녹아버리고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어 영혼 깊은 곳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의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것, 석구치고 곤두박질을 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1: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북한이 고향인 난희 자매님이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오늘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노래 한 자락과 봄날과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줄을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찬양과 영광과 희락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 가운데, 오늘 북녘당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번더 찬송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란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심판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다윗과 그 집안에 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순위가 제일 높았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즉각 미워하여서 내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를 분이 여기고 2년 동안 마음의 칼을 갈다가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구술방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아들로 기억하고 있던 이 아들과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게 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지은 죄 때문에 만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는 이 일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만 진정한 화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의 마음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중간에 압살롬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른데 너의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화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년, 길게 보면 12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마음이나 영적인 심령들을 충분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만큼의 그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자기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행위를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또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례를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음식을 끊어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만에 아이가 죽죠. 신하들은 이 소식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자기의 몸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왕이 얼마나 절망하며 무너질까를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알고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케 한 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로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가 정반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한들 다 부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심판이 행하여 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잘못함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 간구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길을 쫓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겁니까?

나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권을 허락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럴 거라면 전 안 갑니다. 여러분들 평소 하는 기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에 용서받은 니느웨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주변 나라들 많이 정복하였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그래서 전리품이라든가 또 노량물이라든가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경계해야 할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 역학관계에서 볼 때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어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국심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각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두가 금식하라. 사람과 모든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서를 내려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심판이 정해졌지만 혹시 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에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해 주셔야지,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여전히 강성한 국가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멸망당해서 다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왕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아수르가 흥왕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아수르가 흥왕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변하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지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뛰어넘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나서인데 요나보다는 아수르 왕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셔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뉜 이 일은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즉각 순종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것을 그치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망명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자기가 한줄 알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스마야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길까
아니면 넘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만큼의 심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했다고 봐주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겸비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부분이 참 재미있죠. 조금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약간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솔로몬이 자랑하고 그 후대들이 자랑했던 것 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겨우 몇 개 만들어 두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군인들이 이 노방패를 꺼내 들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경비고에 갖다 넣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이만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저앉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단하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 심판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도 심판도 회개도 회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기에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영과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망과 낙심의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가 알고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주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아주 처절한 고난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들은 여러 모양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나 부모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내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적국이지만 앗수르 왕의 기도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 떠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맥락은 단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다 감추어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죠. 많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환영하여서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전했던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가 심해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복음의 문을 넓히시고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강력한 주의 일이 되게 하셔야지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가 훨씬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유명하거나 부자이거나 권세가 있거나 높은 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미천하고 하찮고 가진 것이 없고 이름이 뛰어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징계를 하지 않아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나무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두렵고 무섭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떤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 행복한 자여,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너희를 깊이 사랑하신다. 너희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살아라. 모세의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여러 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로 대변이 되는데 이는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가

0: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야 되고, 참 어렵죠.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바른 신자의 곧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북한 전 지역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목포가 18도, 강릉과 여수, 포항과 제주가 17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16도, 평양이 1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춘천이 14도, 함흥 12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8도,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광주와 제주가 26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목포가 24도, 함흥이 23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이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대지가 달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대로 곧 우기가 오면 녹음은 더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말씀으로 달구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변함없이 이 땅에 머무실 것을 믿으며 이 아침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갈망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무질서와 이것을 바로잡는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예언 또 방언 이것에 대한 이 원리와 근본적인 이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다라고 그러죠.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는 좀 다른, 좀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이제 정경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기 한참 전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 로마서와 같은 편지, 그리고 복음서가 이제 완전히 기록이 됐을 때가 한 60년대부터 복음서가 기록됐으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 목록집, 예수님의 말씀 목록집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에 유통이 되면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함께 모였을 때 뭐가 있었냐면 찬송시가 있다 그럽니다. 이때 찬송시의 주요한 이 출처는 시편을 중심으로 찬송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였죠.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곡조는 없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교동문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는 이제 서로 교독하는, 그래서 이 찬송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인도자가 읽고 또 회중이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시, 이게 이제 찬송시죠.

이 찬송시는 각자 중구난방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각자 찬송을 할수 있습니다만 통일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물론 여기에 곡조가 붙으면 곡조가 있는 찬송시가 됩니다. 물론 이따금씩 아름다운 시를 찬송시를 지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 찬송시는 시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고요. 그다음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르치는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제 전파하면서 그것을 교회 지도자가 읽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다가 성령의 조명으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게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임을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계시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가 표출이 될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것이 많이 있었죠. 또그 가운데 방언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근데 이제 방언은 못 알아듣죠. 자기만 알아듣는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얘기를 하고 확 방언을 했으면 이게 다들 멀뚱멀뚱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한단 말이죠. 자, 그때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이 또 일어나서 아, 지금 이 형제가 하나님을 방언으로 찬양한 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해주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배가 뜨거우면 서로 마음이 뜨거워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샬라샬라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샬라샬라하고 막 우후죽순 샬라샬라하면 이게 시끄럽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혼란스럽고 또 예배 처음 온 사람들은 막 거부터 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광신자들의 집단인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막 일어나서 막 얼굴이 빨개져서 상기돼서 저렇게 하나? 그래서 27절에 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다이나믹한 예배 가운데서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세 사람이 무엇을 따라 하고? 차례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고 저기 일어나고 막 동시에 일어날 때는 잠깐 좀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예배 때는 차례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뜨겁고 막 해야 될것 같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자, 이 절제와 질서가 너무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건 맞는데 이 뜨거운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절제와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너 누구 파냐, 바울 파냐, 개바 파냐, 아볼로 파냐 이러면서 개파 싸움, 분파 싸움을 했었고 또 5장에는 그 안에 있는 성적인 무질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또이 8장으로 보면은 우상재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찬식에 아주 막 무질서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무질서했었습니다. 무질서. 그래서 질서, 성령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 만큼 질서 있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때도 질서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방언이 나오면 이제 기회를 주는데 우리 형제님 하시고 그다음 자매님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확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그다음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통역을 해라.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해라. 그런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28절에 잠잠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 방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당장 집을 다 팔아야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다들 막 깜짝 놀라서 아주 왜 이렇게 저러는 거지? 워워워 하고 좀 절제시켜야 돼, 절제.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죠. 자,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이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우,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막 말을 끊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먼저 했던 사람은 잠깐 멈추고 또 들어봐라.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데 기다려봐, 내가 좀 더 얘기해야 돼. 아니야, 이건 내가 얘기해야 돼. 그리고 얘기하다가 둘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해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고 했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누는데 3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 예언에 특별히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확 얘기를 하는데 이 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는 예언인지 아닌지는 예언하는 영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영은 무조건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영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요한 1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혹 하면서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이렇게 AI로 자기 얼굴 가리고 또 그 이름도 채널도 명확하지 않아요. 뭐 무명의 형제 또 뭐 그 하여간 이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무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한 영상들이 너무 많은데 제목은 너무너무 자극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가야죠. 이 영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다 뭐 해야 되느냐?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최종적인 권위, 예언의 권위인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또 바른 교리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죠. 이 교리라는 건 뼈대와 같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탁 이 골격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시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데 넌 지금 무슨 소리냐?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서로 제재를 받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은 A로 가라, 한 사람은 B로 가라. 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듣다가 헷갈리면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러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재를 받은. 그래서 제재를 받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절제한다고 그러죠. 절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재를 받아야 되고 절제, 질서 있게.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으로. 무질서하게 막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아, 이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마음이 어렵죠. 아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 요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건 11장 5절부터 해서 계속 온 거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여성이 막 예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 교회의 질서의 표시인 이 수건을 이렇게 너울을 쓰는 것도 확 벗고서는 막 예언한다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예배하는데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하는 이게 계시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이 이제 막 무죽수로 일어나고 교회의 질서나 예배 질서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여인들. 그러니까 여성 예언자들, 심지어는 너울을 벗고 막 하는 예언자들. 이런 분 때문에 교회에 말썽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묻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 안에 복종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감성의 깊이가 남성들보다 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감성이 깊어서 하나님을 체험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관계에서 감정적인 상처와 또 서운함들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영적 체험도 있고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잠잠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용히 해, 여자니까 조용히 해, 이 말이 아니라 막 분란이 있고 막 특별히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갖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막 휘두르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잠잠하라 라는 겁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신 만큼 절제하고, 그다음에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죠. 교회의 하나됨을 세우기 위해 표현이 돼야죠. 막 나의 영적권이라고 그러고 막 예언하고, 특히 이제 이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분 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뭔데 또 우리한테 이러냐?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데 다들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지 말고.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선지자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 곧 고린도 전서가 뭐라고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으로 예배의 질서와 권위,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였으니까 사도의 권위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 원칙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는 거죠. 단 40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모든 것을 뭐하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품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있게요? 질서 있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성도들을 잘 세워가면서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온전한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질서가 지켜져야 함을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공유하는 은혜의 자리이죠. 그 자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사도는 거듭거듭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우선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 등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오직 예배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죠.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값없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성실히 오직 말씀만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면서 6월 11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샬롬.

만일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레오네 비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방향 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면 너는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방향 지시를 하게 됩니다. 새롬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설레임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걸맞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설레임의 사람은 설레임에 걸맞는 준비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주영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아버지 소 한 마리를 훔치고 그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내려와서 쌀 장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북선에서 철갑선을 기억하면서 세계 1위 조선소를 만들었고 조립공장만 있던 때에 차를 만드는 도전을 했으며 그리고 최고의 수출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그가 1998년 소 천 한 마리를 끌고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천 한 마리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마리는 북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에 돌려줘야 되고 천 마리는 선물이다. 그가 늘 하던 말이 이봐 해봤소 라는 말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방향을 지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며 걱정하며 일부러 멈춰섭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을 하는 거죠. 때로 나는 장가도 들었고 소도 사야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핑곗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중일 겁니다. 그때 그 일만 해봤더라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안 하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

0: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모세 시대에 40년간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여호수아 시대는 사흘 만에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는 욕심이 있고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가고 싶은 안정을 선택하는 길이 늘 선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감사, 불행의 시작은 비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 인구가 1%였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사야가 가장 강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또 엘리야는 850대 1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그 군대를 향하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어려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끔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장 멋진 방향을 지시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아보세요.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최고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날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외에는 채우지 않기를 원하고요.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낮의 길이가 매일매일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환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아직도 환한 대낮 같은데 어머 지금이 몇 시야 하며 시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6월 21일 주일인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하지까지는 매일 1, 2분씩 해가 더 빨리 뜨고 저녁에도 1, 2분씩 해가 더 늦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의 오묘한 조화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어지는 낮 시간, 빛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홍수가 난 마을의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

0: 물이 물로 가득 찼고 수위가 계속 높아져 남자도 머지않아 물살에 휩쓸릴 위기였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저 멀리서 헬리콥터가 보였습니다. 남자를 발견한 구조대원은 바로 지붕 쪽으로 긴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눈앞에 두고도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답답한 구조대원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1: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지붕까지 찹니다. 어서 사다리를 붙잡으세요.
0: 하지만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1: 하지만 이 사다리가 너무 낡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나요? 붙잡고 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요.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거든요.
0: 이 말을 들은 구조대원이 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1: 이유야 어쨌든 사다리를 붙잡지 않으면 당신은 100% 죽습니다. 어서 사다리를 잡으세요.
0: 눈앞에 사다리가 유일한 생명줄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조금 의문이 생겨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서 붙잡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계산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기하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야곱처럼 새로운 어떤 출발의 계기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떠나야 할지 그 영적 타이밍을 깨닫게 해줍니다.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거친 숨소리,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에게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왔을 때를 생각하면 800km의 머나먼 길, 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도 어렸습니다. 고향에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여기 살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은 그의 삶의 환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파밀리어 헬이라고 하는 익숙한 지옥 효과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환경을 선뜻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감보다는 고통스러울지언정 익숙한 곳이 주는 묘한 안정감이 더 낫다고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집은 착취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풍요와 익숙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삶의 둥지를 흔들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결코 그 익숙한 지옥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3절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그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여기에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너무 그 고통 속에 신음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여기에 언제까지나 살 수 없구나. 우린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해 내고 이 떠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흔들어서 진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편안함은 세상과 내가 만든 안락함에서 오는 거지만 평안함, 샬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갑작스러운 불편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대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내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속적인 안일감에서 떠나라고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이자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적 동주를 흔드는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언제 떠나야 될지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떠나야 될 때를 떠나고 떠날 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은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훌쩍 떠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의 근동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맺어준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라반이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홀로 떠나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오랜 세월 자식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고 골이 깊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을 심어놓고 늘 자신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난다고 하면 라반은 곧 알게 될 거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얽히고 설킨 난제들을 야곱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는요 아내들을 조용히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라반과 다른 가족들로부터 가진 고초와 시련을 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우리 아내들의 친정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피땀 흘려 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이거는 수없이 바꿨던 얘기입니다, 바꾸어 속일 때에도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채워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빼앗다라는 나찰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해내다 혹은 되돌려봤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야곱은 오늘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삼촌이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되돌려주신 그런 재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고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들도 만나게 하셨고 그 자녀들도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짧은 고백 속에요 세어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합치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삶으로 보여준 성실하게 살아온 이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바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지혜로운, 영적으로 왜 지혜로운가 하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안아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 아내들 불러놓고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억울한 거나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둥지를 흐트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지 않았냐?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내 재산을 너의 아버지, 나 외삼촌이 그렇게 열 번이나 사기치고 수없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 재산으로 하나님 돌려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당신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야곱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 이 야곱이 풀어갈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야곱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는 그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혜가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하던 레아와 라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고백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 아내들, 싸우고 있는 그 아내들 입술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날 시기를 기가 막히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기도하고 아내에게 설득할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가정의 갈등은 가라앉고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난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서 야곱과 가족과 재산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닥쳐옵니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야곱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정직과 성실함의 증거를 들고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얽힌 관계를 풀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일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동행하셨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 생각하잖아요. 이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이 고통을 누가 알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홀로 지고 가야 되지. 문득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내 인생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그 무게로 인해서 푹푹 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흔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무엇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해오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게 되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지혜를 주장하고 내 기준을 주장하던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는 홀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러죠. 떠날 때가 되자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거 발견 못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을 먼저 낙타에 태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들을 태우고요, 마지막으로 가축과 소유물을 챙깁니다. 자식들을 먼저 태우고
아내들을 태우고

재산을 챙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야곱에게는 이 자녀들이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소중한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동하거나 위기를 통과할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챙기면요, 그것은 삶의 무거운 짐이자 쓰레기가 되고 자기의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챙겨야 할 것을 챙겨야 할 영적인 가치를 놓치면요,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레아를 한번 볼까요? 레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라헬과 늘 비교를 당하면서 야, 라헬보다 못생겼죠? 총명도 없어 보이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레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입장을 세워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것은 결국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야곱의 사랑에 받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도 이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삶은 늘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자기의 삶 보니까 라헬의 태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연달아 자녀를, 아들을 그것도 네 명이나 연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나의 행복은 야곱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내려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네 명이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전부 다 한 맺힌 이들로 저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이제는 연합하리라. 전부 다 한 맺힌 이름들이에요. 네 번째 유다로 가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행복과 성공과 실패의 주인이시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나를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통해서요 다윗왕이 나오게 되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영적 질서는요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행진 속에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건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19절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입니다. 드라빔은요 당시 그 집안의 장자권을 증명하는 법적 증표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낳지 못했던 그가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라헬은 그런데 그 라헬이 막상 800km의 험한 그 광야길을 가야 되고 알지 못하는 곳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올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라반이 축에게 와서 드라빔을 찾을 때에 라헬은 그것을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아 생리 핑계를 대면서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가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보장해 줄 것 같아서

0: 꼭지고 있는 재정입니까? 인맥입니까? 세상의 타이틀입니까? 경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만의 경험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 손에 드라빔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바뀌어진, 헝클어진 인생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위기를 극복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그걸 분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시련과 위기라는 파도를 통해서 삶의 등줄을 흔드시고 언제 떠나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영적 타이밍과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 때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주시며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내 삶의 드라빔을 비로소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드라빔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헤쳐나가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님입니다.
1: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신 선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방선거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정을 든든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내일과 영원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길을 찾을 때 지도를 확대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처음에는 더 자세히 보려고 확대하는데 이상하게 확대할수록 오히려 길을 잃게 되더라고요. 지금 서 있는 골목은 보이는데 정작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목적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지도를 줄이게 돼요. 조금 멀리서 바라봐야 지금 내 위치도 보이고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보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함께 보이니까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걱정 하나가 마음을 붙들면 세상이 그 문제만큼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처, 한 번의 실패, 쉽게 떨쳐지지 않는 불안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시간도 앞으로 예비해 두신 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시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빛은 비춰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믿음이란 모든 길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춰주신 만큼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시야가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은 잠시 마음의 지도를 조금 축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의 답답함보다 더 넓은 계획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요. 그분의 손 안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던 순간들조차 결국은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나아가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첵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들길 바라며 요 두 글자 어떨까요? 감오시죠? 바로 승리! 승리 두 글자로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 번으로 오늘 두 글자 뭐라고요? 맞아요, 승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기 전에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씩 선포해보는 거예요. 승리! 난 오늘 내 삶에서 승리한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 두 글자로 출첵 이벤트 시작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승리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매주 목요일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유치원 우리 하슬림 원장이신 남현종 원사님은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또 귀한 분들 오셨어요. 포항대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바로 포항 대성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류동수 청년, 김춘희 전도사님, 권성우 집사님,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 네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 아침 우리 네 분과 함께하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정말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 너무 또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서 소망의 기도로 항상 섬겨주셨다가 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샬조아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3: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늘 우리 소망의 기도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오히려 저희가 빚을 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또 귀한 고백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3: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3: 예.
0: 우리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청년분들 좋습니다. 그냥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는 대성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너무 잘생기셨어요.
4: 네, 안녕하세요. 포항대성교회 청소년부 찬양팀인 그루터기를 지도하고 있는 청년 류동수입니다.
0: 와, 우리 류동수 청년분도 나오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타자는 누구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포항대성교회 어린이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김춘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0: 와, 우리 전도사님 오셨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집사님.
6: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에서 매주 신나게 예배 인도를 맡고 있고 예배 외적으로는 마라탕 사주기, 떡볶이 사주기, 같이 축구해주기 등 주로 함께 놀아주기 담당인 권성호 선생님입니다.
0: 야! 우리 이렇게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네 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마라탕 사주기, 축구 같이 하기 등등. 야, 이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고요. 요즘에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필수, 핵심 코어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요.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포항 대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은 포항대성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유동수 선생님, 김춘희 전도사님, 권성우 선생님,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먼저 우리 포항대성교회 교회학교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우리 먼저 김경환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이 청소년부 몹시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예, 먼저 우리 포항대성교회는 김대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로 심어하시는데요. 예, 총 3개의 교육부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9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30명의 학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1: 대성교회 청소년부의 특징은 그루터기 찬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0: 그루터기 찬양단이요?
1: 예, 예. 남녀 혼성으로 12명의 학생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뜨겁고 헌신적인 찬양으로 이들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가 더욱 은혜스럽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도 포항 남로의 주간 청소년부 찬양 발표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가지고 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0: 예.
1: 여기 지금 그루트기 찬양단을 인도하시는 유동수 선생님 계십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요?
0: 아, 당연히 되죠. 물론 예. 됩니다. 안 그래도 하려 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아, 먼저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서 너무 잘 나눠주셨고요. 일단 이 대성교회가 저도 이제 오며 가며 남구 쪽에 있잖아요.
1: 예.
0: 오며 가며 제가 몇 번 방문했었는데 예. 와, 여기에 이렇게 귀한 또 교회가 있다. 여기에 중심이다라고 예. 느껴지는 그런 교회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김경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1: 예.
0: 자,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서 멋지게 이 서브 올려주셨어요. 자, 우리 류동수 선생님께서 이제 받아서 스파이크 해주실 차례입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2: 네. 그루터기 찬양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루터기 찬양팀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과 사랑을 피워내고자 하는 찬양팀입니다.
0: 생명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피워낸다.
2: 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저희 세션부터 싱어 그리고 인도자까지 모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찬양팀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루터기 찬양팀 출신인데요.
0: 그래요. 몇 기세요? 네.
2: 저희가 기수까지는 정확하게
0: 죄송합니다. 기수 질문이었습니다.
2: 네. 네.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 전체

0: 한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있었던 만큼 제가 언제 처음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1: 부모님 세대까지?
0: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12명의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찬양을 연습하고 또 교제하면서 네. 간식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네. 저희가 모두 같은 고백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우리 목사님, 정말 이 찬양이라는 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2: 예.
1: 우리 율동수 우리 선생님하고 좀 같이 호흡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양육 중에 계신 거죠?
2: 예, 그렇죠.
1: 같은 공간에서 그런 사역 중이신 거예요?
2: 그렇죠.
1: 우리 선생님 되게 뭔가 열정이 넘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2: 아유, 뭐 열정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1: 예.
2: 이 우리 대성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1: 뜨겁다.
2: 예, 예. 그래서 뭐 수입에 마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또 기도하고 뭐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1: 밤 12시까지.
2: 예, 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데
1: 예.
2: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자연스럽게 후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시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감동이 와서 자발적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는 게 아닐까 제가 더불어서 감동이 됩니다.
2: 네.
1: 오늘 이 시간 감동의 감동을 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어우, 지금 거의 홍일점이세요.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희 포항 대송교회 어린이부는 지난 2025년부터 유치부와 아동부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홉 분과 함께 유치부 다섯 명, 초등학생 열 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1: 네.
3: 원래 아동부 유치부 두 부서가 나누어져서 평신도 간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1: 네.
3: 작년부터 두 부서가 통합되면서 어린이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3: 네, 실제로 옆에 평신도 간사 사역을 하시던 우리 어린이부의 최고의 인기 큐맨
1: 최고의
3: 선생님,
1: 인기 남자.
3: 네, 권성호 예. 선생님이 예, 이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 그러면 유치부하고 아동부로 이렇게 둘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우다가
3: 네.
1: 이번에 통합이 돼서 함께 이제 어린이부라는 명칭으로 지금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3: 네네.
1: 아, 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대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3: 네, 재밌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와. 주변에 이제 3세 어린이들은 뒤에서 막 뛰어놀고 네, 예배 시간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습니다.
1: 즐겁고 네. 재밌고
3: 네네.
1: 그런 예배 시간이 정말 이 하늘 잔치, 천국 잔치이지 않을까 항상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나요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
4: 네, 맞습니다. 대송 지역이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는 많은 친구들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오는 친구들 모두가 소중하고 올 때마다 늘 웃으면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1: 네.
4: 저희 선생님들도 정말 행복함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또 대성교회 교회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목사님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행복함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 저녁에 교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1: 네.
2: 우리는 매달 교사 기도회를 하거든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돼야 되죠.
1: 네.
2: 그래서 기도회 하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 뜨거움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뜨거워지려고
2: 예.
1: 성령으로 뜨거워지고자 기도회도 하시고 찬양으로 또 이렇게 재충전하신 다음에 그렇게 충전된 영적인 배터리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흘려보낸다. 이 정말 은혜의 선순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문자가 접수됐어요. 뒷자리 우리 2533님이세요. 대성교회 청소년부 파이팅. 125년의 역사가 있는 저력 있는 청소년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예.
1: 아니 뭔가 좀 아는 성도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뒷자리가 예. 일단 1534님이세요.
2: 예.
1: 아니 대성교회가 125년이 됐습니까?
3: 예. 네, 저희 1901년

0: 네,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1: 1901년이요. 네. 정말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신앙의 대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 대성교회. 아니, 1534님 어떻게 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2: 예, 우리 네.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 아, 권사님이십니다.
1: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조남이 그러면 밝혀도 돼요?
2: 예, 아, 되죠. 예. 김말수 권사님.
1: 아, 김말수 권사님 박수 한번.
2: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김말수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더불어서 보내주셨어요. 찬양이 뜨거운 대성교회 청소년부 그루터기 팀. 기타, 드럼, 피아노, 막 싱어 모두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친구들 자랑스러워요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류동수 선생님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3: 아, 굉장히 지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하늘을 날고 행복합니다. 계신 우리 선생님이세요. 네. 어떻게 좀 동의하는 반입니까? 기타, 드럼, 피아노, 싱어
4: 완벽합니다.
1: 예, 완벽한 우리 그루터기 찬양팀. 그러면 그루터기의 찬양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좀 궁금하다, 대성교회 가서 우리 그루터기 찬양팀의 찬양 듣고 싶다 하면 언제 가면 들을 수 있나요?
3: 매주 주일 오전 11시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혹시 이렇게 뭐 별도로 뭐 다른 요일이나 시간대 드려지는 예배나 찬양은 따로 없고요?
3: 네, 아직까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토요일에 연습해서 바로 주일에 찬양 시작합니다.
1: 좋습니다.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또 궁금한 게 정말 이 대성교회의 그런 장점들이 많잖아요.
2: 예, 네, 맞습니다.
1: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예, 제가 대성교회에 와서 제일 강하고 좀 마음에 도전 받는 것은 우리 대성교회는 예,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1: 기도하는 교회.
2: 예,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주여 삼창을 하시는데 근데 한두 분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정말 모든 교인들이 수십 명 되는 모든 교인들이 정말 뜨겁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무반응, 예, 무감각,
1: 예, 한 뭐 쓰리 무제는 쓰리,
2: 예, 아우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주일날 바라보면 아이들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그 모습들, 그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좀 소원하는 바는, 어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주여 삼창 외치면서 간질이 간질이 부르짖는데 네.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예, 그 불이 옮겨 붙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최근에는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좀 예. 무기력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께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2: 예, 마음이 아팠죠.
1: 네.
2: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이들이 기도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예, 개인 기도판을 제가 만들자고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1: 개발하셨군요.
2: 예, 예,
1: 개발했습니다. 개인 기도판이요?
2: 예, 예.
1: 이게 뭐예요?
2: 참 이름은 촌스럽지만
1: 너무 멋집니다. 궁금해요.
2: 예, 예. 이것이 뭐냐면은 한 A4 크기 전지 크기 A1 전지 크기 한 반 정도의 판넬에 자기 개인적인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판에 자기 손을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그 판에 기도문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시나 스티커나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것을 다 붙이거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인스타그램에 자기 계정이 있고 그 계정을 꾸미는 것처럼 이 기도판은 오프라인으로 자기 계정을 만드는 것이죠. 이 자기 색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제 가급적 스마트폰을 자제하고 교회에 와서는 최소한 그 기도판에 손을 대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1: 네.
2: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 착안점을 얻은 것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좀 착안점을 얻었는데,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한 번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1: 아, 입술로 직접 고백하고.
2: 그렇죠. 예, 예.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개인 고백. 개인의 어떤 경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은 기도문을 보면서 또 내 관심사도

0: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적은 기도가 시간이 지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는지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라는 것이죠.
1: 직접 목도해라.
0: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응답받는 그 모습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함께 신앙도 자라가면서 그 부모님의 뜨거움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품어 봅니다. 예.
1: 벌써 막 이어질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지금 제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 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딱 기도판 또 손 모양으로 이제 돼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에 딱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 이거 나만의 기도판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요즘 나만의 커스텀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0: 그죠, 그죠.
1: 내 입맛대로, 나의 맞아요. 신앙의 색깔대로,
0: 맞아요.
1: 그림대로 이걸 딱 꾸미기도 하고 하면 더 애착도 많이 갈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읊어보는 것.
0: 예.
1: 이것이 또 이 기도판 내 핵심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 한번 저도 가서요. 이 기도판 한번 손 얹고 오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예. 자, 이어서 우리 율종수 선생님도 나눠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2: 아, 네. 저는 항상 그 루터기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 그 텅 빈 청소년 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 네.
2: 이 기도하고 다음날 예배로 나아갔을 때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저의 예배의 모습도 다르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판이 눈에 보이다 보니
1: 아,
2: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약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선생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니까 네. 그런 감동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이어서 네. 나눠주시죠.
2: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아이들이 요즘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평가받으면서도 사랑을 받는 걸 표현받기 되게 힘들다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1: 평가는 항상 받지만
2: 네.
1: 가장 정작 중요한 사랑은 덜 받고 있는 때가 아닌가.
2: 네, 그렇죠. 사실 받고 있는 사랑은 다르지 않겠지만 학교나 학원에서 항상 평가받고 집에 들어오면 요즘 아이들은 또 방에 문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해도 돼요. 얼마나 네. 힘들면 저럴까.
2: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1: 네.
2: 고민을 하다가 저는 최대한 다가가서 많은 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오는 정보는 많지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다가가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고민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정말 귀한 덕목이지 않을까.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가장 존귀한 사역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 또 류동수 선생님께서 그런 귀한 사역을 마음의 감동으로 또 예수님의 지상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이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찬양한 곡 듣고 오실게요.

0: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로운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권성호 선생님의 추천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은혜가 참 귀하고요. 우리 선생님께 제가 추천 찬양 부탁드렸더니 바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기 전에 바로 변화구 한번 던져서 자 우리 김춘희 전도사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어린이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어린이부는 청소년부가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면 네. 저희 어린이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0: 그래요.
1: 예, 작년 한 해를 지내면서 그래서 느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토리 중심의 설교를 재미있게 준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공과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끼리 야곱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야곱이 더 나빴는지 에서가 더 나빴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0: 네, 너무 귀엽네요.
1: 네, 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저희는 친구 초청 예배 매주일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또 교육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친구 초청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0: 네.
1: 예, 초청 예배 몇 주 전부터 전도할 친구를 작정하고 또 선물 키트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물 키트를 친구들에게 전해주면서 오. 예배에 초청하는 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0: 아이들이 직접 전달하고 초청하는 거네요.
1: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선물 키트를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간식을 자기들이 먹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그 아이들의 친구를 통해서 예, 증언을 들었는데
0: 네, 첩보 작전을 하셨어요.
1: 네.
0: 예.
1: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0: 실제로 본인이 네, 먹지 네. 않고
1: 네,
0: 증언을
1: 예, 여러 번의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날 많은 친구들이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권성우 선생님 축구 교실이 있는데요.
0: 네. 네,
1: 거기에서

0: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 너무너무 행복한 네네. 시간. 우리 권성호 집사님의 또 축구 교실에서도 그렇게 이어지고요. 네. 정말 즐거운 분,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딱 그 이야기만 시작이 되면 어린이부에 대해서만 딱 뭔가 스타트가 되면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요. 아 진짜 천사가 아 우리 전도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평상시에 뵐 것 같은데 진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질 것 같아요.
2: 예, 평상시에는 좀 힘이 없어 보시는데.
1: 아 근데 딱 그
2: 예 필드에 들어가면은 예 아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예 사랑이 넘치시고요.
1: 그렇죠.
2: 예, 말씀도 힘이 있으시고요. 예,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참 그게 굉장히 모범되는 교육자이십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더불어서 막 행복해지네요. 우리 어린이부 막 기대가 되고요. 더 부흥할 것 같아요.
0: 아멘.
1: 네, 아멘. 아까 말씀하셨어요. 매주가 이 어린이 초청 잔치의 마음을 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김춘희 전도사님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자, 번호가 없는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성우쌤이 계셔서 대성교회 어린이부는 늘 사랑이 넘칩니다. 대성교회 어린이부 늘 해피데이 하트! 보내주셨어요. 아 혹시 뭐 누구신지 아실까요? 이거 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0: 저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저학년 친구들 맡고 계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정말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예,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1: 네, 오늘 귀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응원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이 시간 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진짜 핫한 남자 남아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부 권성호 선생님이세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망아탕이 아니고 뭐야 예, 마라탕이죠. 마라탕도 사주고 축구도 같이 하고 이게 또 어린이 사역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3: 맞습니다.
1: 피부로 같이 하면서 이 지금 거리에서 스킨십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것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일 것 같아요. 한번 나눠주시죠.
3: 네, 축구 교실 시작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이 아 재미없어 심심해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1: 그럴 때도 있죠.
3: 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꼴대녀가 한창 유행할 때
1: 꼴대녀
3: 네, 아 예배 후에 우리도 무료 축구 교실을 운영해보자 해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 3명을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서 선생님들이 사비를 털어가면서 운동장도 빌리고 축구용품도 사고 간식을 매주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모으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 일이 이제 점차 소문이 나면서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후원들이 모여지면서 정말 즐겁게 친구들과 오랫동안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3: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동일교회와 오천교회에서 두 집사님께서 네. 포항 스틸러스 축구장 티켓을 3년 동안 후원해주면서
1: 그래요.
3: 예, 저희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밖에서 선생님들과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학교 생활을 얘기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함께하는 선생님들,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뿌듯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네.
3: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가장 값진 열매는 지역사회의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낯선 곳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고 싶고 친근한 놀이터처럼 생각하게 하여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었다 생각이 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동네에서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가고 싶은 곳, 따뜻한 곳, 내가 가면 환영받고 즐거울 수 있는 곳, 아이들에게는 그런 추억의 유년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준다면 또 너무 좋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생님?
3: 네 맞습니다.
1: 네, 아니 이렇게 뭐랄까 축구 구장 빌리거나 렌트 하잖아요. 빌리잖아요. 1시간, 2시간. 그게 비...

0: 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진짜.
1: 아, 맞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이 필요했는데
0: 네.
1: 정말 감사하게도 1년이 끝나보면은 항상 그렇게 친구들한테 부족하지 않게 나눠줬는데도 와. 늘 남아있는 예산을 보면서
0: 와.
1: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0: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박수 네.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또 문득 생각이 듭니다.
2: 아멘.
0: 우리 류종수 선생님께서도 아 막 우리 권성호 선생님께서 막 축구 사역하고 그럴 때 보면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3: 정말 저 축구 사역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주일에 동네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0: 그래요.
3: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나와서 운동하고 교회도 나오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하면서 성호 선생님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0: 맞습니다.
3: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그 정말 헌신 하나, 그 희생 하나가 이렇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저희가 다 살아났듯이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희생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 생명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보시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아 감동적이다 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2: 예,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죠. 이분들 사실은 이제 삶이 바쁘시고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퇴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들 돌보시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루트기 아이들 아이들이 심지어 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연습할 때가 있거든요.
0: 12시요?
2: 예.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뭐 간식 매번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하시고 또 아이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속 또 운행도 도와주시고
0: 네.
2: 예, 뭐 관리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 걱정하실까 싶어서 부모님에게 연락하시고 그런 열정과 섬김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0: 정말 열정과 섬김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토탈 케어입니다.
2: 예,
0: 영혼을
2: 맞습니다.
0: 위한 토탈 케어.
2: 네, 맞아요.
0: 자,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 자, 문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대송 어린이부 교사 우리 권나래 집사님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성호쌤, 전도사님 늘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응원합니다. 화이팅!
2: 화이팅!
0: 우리 지금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권나래 집사님이시래요. 우리 전도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4: 네, 저희 권나래 집사님은요 여기 옆에 계신 권성호 집사님의 아내분 되십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 이 시간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한번 바로 네,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에게 집사님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1: 네, 권나래 집사님도 어린이부를 10년 이상 섬기면서 그 누구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어린이부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인데요. 사랑합니다.
0: 지금 이 짧은 포즈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음에 이 목이 메어서 그러셨어요.
1: 맞습니다.
0: 사랑합니다. 아주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또 6월이 도래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6월 달에도 여러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2: 예, 6월은 본격적인 수련회 준비 기간이죠.
0: 그렇죠.
2: 그래서 우리는 7월 말에 연합 수련회 참석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0: 7월 말에 또 연합 수련회를 참석할 예정이시고요.
2: 예.
0: 우리 류동수 선생님은요.
3: 네, 말씀하셨다시피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수련회 준비할 때는 항상 교사들과 목사님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회를 중점적으로 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기도판을 이용해서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궁금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6월달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전도사님 먼저.
4: 네, 저희는 6월에 상반기 동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서요.
0: 네.
4: 6월 마지막 주에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0: 아...
4: 네, 특별히 그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다이소에 가서 네, 네. 아이들이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곳에서 장을 보고 또 그 시장이 끝나면은 각 반별로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각 반별로 교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다 네. 땡소에 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예, 또 뭐 나눠주실 내용 있나요?
4: 네네. 그리고 또 여름 성경.

0: 학교 이제 준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강습회도 가고 또 자체 강습회도 하고요.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정말 성경학교를 위한 그 천국잔치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고 함께 할 계획입니다.
1: 네. 그 모든 순간, 모든 계획 가운데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려는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이 정말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섬김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먼저 한번 나눠주실까요?
2: 예, 우리 대성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제 또 뭐 다양한 뭐 예, 감사가 있지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뭐 할 수 있는 것 다 해라.
3: 우와.
2: 예, 뭐 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1: 예.
2: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1: 예.
2: 아이고 그걸 목사님이 왜 걱정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3: 뭐
2: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다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제 예, 뭐 한 마음이 되어서 교육부를 정말 살리고자 하는
1: 네.
2: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기대와 또 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대성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나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나아가시려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으로 양육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류동수 선생님은요?
4: 네, 저는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직이나 도덕 같은 가치들이 커가면서 점점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4: 그렇게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이제 김경환 목사님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 확 네, 다시 그 본질을 되찾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 눈높이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1: 할렐루야입니다.
4: 네.
1: 목사님의 말씀이 감사하고요. 설교가
4: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청소년부에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은혜 받는 자리다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 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고백들을 할 때 그리고 순수한 믿음들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아 맞다 내가 저런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성장했었지.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1: 네.
4: 그래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교사를 감당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와, 자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를 기도하게 해주심에 오히려 감사.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우리 율동수 선생님의 이 은혜로운 고백이 더 고백이 감동이 됩니다. 자 우리 권성우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김춘희 전도사님께서도 받는 은혜가 참 클 것 같아요.
0: 네 정말 대성교회에 오고 나서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몸이 약한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아 전도사님 좀 그만 쉬소 하면서
1: 그렇게 늘, 말할 정도로
0: 네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시면서 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쉽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1: 네.
0: 늘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역도 있고 삶에서의 일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저희 토요일에 전도 모임을 나가는데요. 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집 한 집 한 집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정말 저희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이 시골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시작이 되고 또 그 가정의

0: 믿음의 기초가 되고 불씨가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아멘입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우리 끝으로 권성우 선생님 나눠주시죠.
2: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동부에서 자꾸만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유치부와 아동부가 없어지고 어린이부로 통합하자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자 씩씩거렸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저는 정말 노력했는데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더 이상 교회에 올 애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진짜 많이 원망하고 분노에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채워지고 어떤 권사님의 손자, 손녀, 또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 친구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제 노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자꾸 예배당을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계기가 되었어요.
1: 네.
2: 그 뒤로는 진짜 어린이부를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늘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와, 늘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겠다. 그럼 우리 집사님의 또 고백이 이 시간 또 저희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의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채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또 배워가는 이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실까 또 더불어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시간 잘 가죠?
2: 네. 네,
1: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보다 난색을 했지만 이제는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대표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예, 지금 세상이 참 많이 급변하고 있죠. 그리고 공교육도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뭐 마음 둘 곳도 없고 심리적으로는 참 많은 공황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쉬게 하라는 음성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3: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확실히 들려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입니다. 귀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샬조와 다음 세대 이야기 포항 대성교회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우리 동수 선생님.
4: 현장에서 라디오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PD님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1: 제가요?
4: 너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 우리 네 분 덕분에 제가 그냥 묻혀갔고요. 이마저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항상 느끼지만 섭에서부터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가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늘 귀한 분들 보내주신 주님께 더불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저는 사실 오늘 너무 떨렸어요.
1: 하루 수업 안 나던데요.
0: 너무 떨리고 혼자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또 감사함으로 또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네. 시간이었습니다.
1: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권성호 선생님이요.
2: 저도 처음에 너무 긴장을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김보석 PD님이 괜히 보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이런 보석 같은 분들 모시고 방송할 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포항대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류동수 선생님, 김춘희 전도사님, 권성호 선생님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는 죽고 말지요. 이것을 본 신하들은 당황하여 18절에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라고 해요. 그들은 다윗이 크게 상심할까봐 걱정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노 역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거절도 모두 그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떨어져야 하나요? 왜 망해야 하나요? 왜 아파야 하죠?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떠났잖아요. 그때 다윗 곁에 있는 신하들처럼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아이고 새댁이 무슨 죄를 그리 지었노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힘드신가요?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런데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이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았나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본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고 해요. 7일 동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나요? 하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죽음을 징벌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더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여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비참한 현실도 수용할 수 있어요. 징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에 슬픔을 뚫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기도응답의 결과가 어떠하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뜻하지 않은 상실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내가 오늘 당장 씻고서 의복을 갈아입고 회복해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매일 밤 고성을 지르며 싸우시는 부모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은 언제나 걸림돌로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일을 그만두신 뒤로는 가정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 가운데서 하염없이 울며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제게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고난을 겪은 지체들과 교회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편하게 고난을 나누고 위로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도 해주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남들과 비교하며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커졌어요. 자취를 시작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함이 몰려왔어요. 이것을 공동체에 나누며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간호를 온전히 책임지셨고 출근하는 제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며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죠. 늘 서로를 탓하며 싸우던 가정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 가족들과 각자 묵상한 말씀을 나누며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만 피해자라며 모두를 탓하던 저의 죄가 인정되었어요. 20절에서 죄와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며 저 또한 죄와 수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달아요. 악하고 약한 저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에서 느낀 사랑과 위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매일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가정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울고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밥을 먹는 다윗을 보며 신하들은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답하나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겠다 하는 말은 천국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그리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아 구원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죄를 알기 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회개 이전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어요. 하지만 회개 이후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어요. 저 역시 남편이

0: 강경화로 하루 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란 걸 알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쓰십니다.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며 서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 예배드린 다윗처럼 고통과 상실의 자리에서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폐섬유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폐이식 후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열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새소왕 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

0: 02-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을 읽어가노라면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는 이미 열왕기에서 다 읽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듯 다른 책입니다. 뭐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장 이 두 책을 기록한 시기나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해서 후대에 전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예언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들추어내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 고초를 겪어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자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자 건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대기는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려는 제사장적 문서다 그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제 역시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편집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제일 뒷부분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제일 마지막에 편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이 성경을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기인 만큼 역대기를 읽을 때 참고할 만한 팁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정리할 목적

기록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받은 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굳이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북왕조의 이야기는 아예 이 역대기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역대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용기를 주어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델을 하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아주 부각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히 틀린 평가가 아닙니다. 역대상에는 아예 다윗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역대하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이후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따지고 보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대기는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본받아 새로운 이스라엘은 오니까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역대기에 관한 이런 전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기의 저자는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한 후에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뭔지 한번 상기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마련된 처소에 성공적으로 안치하기 직전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둘러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큰 화를 당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들마다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이게 어찌된 연구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지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매번 패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과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굵은 배옷을 입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으로 몰아갑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장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그 언약궤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다, 이런 식의 황당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주신 물건이 바로 언약궤 아닙니까? 그러하건만 이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냐 우상화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고 명하신 언약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만드는 상징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무슨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언약궤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상처럼 자리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 마치 우리의 우상처럼 되어서 병약한 사람들, 운동도 안 하고 저러더니만 저 꼴 봐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단정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우상인 것을 우리의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 군대, 희희낙낙하며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곤 신의 발치 아래 그것을 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 잡아왔으니 당연히 우리 신의 발치에 두는 게 맞다, 그렇게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음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다곤 신상이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져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깜짝 놀라서 다시금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저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목과 손목이 다 부러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이들은 서둘러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한 몫을 한 것이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에그론의 사람들이 다들 심한 독종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기 무섭게 독종이 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계속해서 또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아스도스에 있었는데 그것을 에스그론으로 그리고 또 가드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이 생겨납니다. 겁에 질린 블레셋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받게 된 이 언약궤는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이 언약궤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20년 그렇게 숫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데 필요했던 세월이 20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충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울의 관심사가 신정국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맞추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라는 생각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 관심밖이었습니다. 굳이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와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자 유대지파 사람들은 그때를 놓칠세라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서 내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 강해져갔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오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에 의해 살해되면서 그 지파들까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예서를 몰아서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수도로 삼습니다. 통일 왕국의 기틀을 차근차근 마련해 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에 이 성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이 될 수 있으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서둘러 사람들을 모아 기랏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올 새 수레도 마련했습니다. 궤를 운반할 책임자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날뛰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웃사는 언약궤가 떨어질세라 그것을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맙니다.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다윗조차도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되면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결국 언약궤는 그 인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간 보관됩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러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데 저 집이 어떻게 될까? 다윗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언약궤를 자신의 거처가 있고 모든 권력의 중심부로 정해놓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신정국가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따져봅시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 손치더라도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에서 다른 사건들보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건을 이다지도 자상하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명료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재건해야 할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이 역대기 사가는 이 언약궤 운반 사건, 이 언약궤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고 시도한 그 다윗의 시도를 자상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의 가르침에 따라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뭐 삶의 기반도 없고 밭들도 다 황폐화되어서 그 일부터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성전 짓는 일에 매어 달립니다. 역대기 사가가 다윗을 봐라.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기 무섭게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만한 인물이 없도록 만들지 않으셨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이 건설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느냐?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언약궤 운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대기 사가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웠던 일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상상 속에서 펼쳐봅시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천부장, 백부장 같은 군 지휘관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남서 경계인 시홀에서 북쪽 경계인 하맛까지 사람을 보내서 다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을 때는 그 왕권이 상당 부분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이 번거롭게 군지휘관을 모으고 백성의 대표를 모으고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의 이벤트,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왕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백성이 지휘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나와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기를 원해서 백성들의 중지를 모은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8명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8명을 선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그 면면을 보면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수를 가만히 눈여겨보면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왕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단행해도 그런 왕의 의도가 백성들 개개인에게까지 전달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마음이 확 이끌려 가버리고 왕도 거기에 따라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내 당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대가 되었을 때 정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금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거국적인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당위성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중의를 모은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기 사가가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다윗의 어떤 행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저 몇몇 지휘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마음은 별로 동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결단하고 내가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서 이탈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역대기 사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의 계획,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계획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혁명은 뭐 무기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무력으로 그냥 다 장악하고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지만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계획의 방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진정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모델로 해서 그 귀한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주창하는 이 역대기 사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건 남유다에게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계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교단 총회가 바뀌어야 한다. 포항노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장성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바뀌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당사자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계획이 일어나야 함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에
우리 가운데 그

0: 누구도 아니라고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27절 뒷부분입니다.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그리고는 29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포를 벗어던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역할을 감당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역할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입니다. 심부름꾼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나는 한낱 종일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에봇을 입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기쁨에 겨워 춤을 췄습니다. 평소에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무희가 추는 춤을 보면서 즐기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했기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춤을 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춤을 보고 하나님께서 흥겨워하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유함이, 나의 세상 지위가, 나의 지식이, 나의 명예가 나를 거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인데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갈은 그렇게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의 딸이다, 왕의 아내다 라는 사실 때문에 낮아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갈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더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면 이보다 불행한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다가 결국 이런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갈을 상기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서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자체로요,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온갖 상처와 슬픔과 억울함을 끌어안고 가서는 우리 인생에서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엄마만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자녀든지 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해서 우리 부모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들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 아쉬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자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1일 목요일 아침은요.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요. 잘하고 있다고요. 또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잘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이 뜰한 일부 첫 곡입니다. 이슬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너의 인생 아름답기를.